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선사하면서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싱그러운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옛사랑과 추억들로 잔잔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 물드는 향도 나고 사람 인정이 무르익은 향도 나는 풍성한 가을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정아마당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은화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가을을 느껴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을길을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정범 씨는 올해는 고향을 떠나 연길에 와서 맞이하는 열 번째 가을인데 연변의 가을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길을 걸으면서 가을을 느껴보는 그 정취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느껴보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푸르고 높아진 하늘을 한껏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서 숨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진숙 씨는 얼마 전에 의외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김진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신숙자, 김종순, 박보금 등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로품을 가득 들고 병문안을 왔었답니다. 김진숙 씨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증 쾌유하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서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 계다.
2: 이발
3: 보투리.
2: 에?
3: 보투리.
1: 그치도 어디서 나를 부르는?
3: 여기요.
1: 여기라기 어디일까?
3: 여기라니까.
1: 저 이 안에 사람 있을까?
3: 야,
1: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3: 배달번호 2019 맞지?
1: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3: 내 불렀어.
1: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던 버터리 하니까 왔다닥 놀랐.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 이럴까?
4: 예? 예? 요거 좀 열어달라고.
1: 높게 말하셔. 아이 듣긴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1: 열어달라고.
4: 아, 예, 예.
1: 채워.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습니까? 예?
4: 야, 내 이 내 피네 내 오늘 그새 야 그새
1: 예

0: 아주. 아주.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손이
1: 어때?
0: 저, 잘못 적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2: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0: 101호로?
2: 야,
0: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0: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들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였습니까?
2: 어서.
0: 이거 뭡니까?
2: 아, 뭐이겠소? 배달할 무거이지.
0: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서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안녕하십니까, 맞는 배달입니다.
3: 저기다 넣으셔.
0: 예. 아, 야, 무슨 물.
3: 거기다 놓고 가죠.
0: 아이, 그래, 그래.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3: 예?
0: 여기 와줄 수 있을까?
3: 어째?
0: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3: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0: 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람 마사 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씹어요. 예.
3: 그 사람이 보낼 때가?
0: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3: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0: 예? 아, 남편인가?
3: 저
0: 포털비 씹어입니다. 예.
3: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0: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3: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0: 에?
3: 내 똑똑히 말해줄게.
0: 뭐?
3: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0: 무슨 거?
3: 단식 하든지 말든지.
0: 에?
3: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0: 무슨 거?
3: 맘대로 하죠.
0: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황? 은날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3: 여거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펑 안에 있는 나그네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0: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에?
3: 또이방 부과?
0: 쫘이!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째 단식 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0: 나오시오. 내가 맞춰!
2: 어째 이랬네?
0: 핸드폰 구매하든지 말든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2: 야, 대리.
0: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똥 먹고 싹 바꿔.
2: 야.
0: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 먹어 맘대로.
2: 야.
0: 배달 끝. 버터비 20원입니다.
2: 이 시간.
0: 버터비.
2: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일 비내네 정말 이게
0: 어쩌라고.
2: 올라가다. 보돌이. 배달 하나 더.
0: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2: 자.
0: 예? 어째?
2: 넌 눈이 멀었지.
0: 응?
2: 네 하도 곱게 생기니까 내하고 결혼해줬더만. 이 기어든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싶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응?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도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이어되는데 나선 바보 한국에 해도 응?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몸도 대중에 한번 싸웠니? 응?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0: 발발이?
2: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0: 어쩌라고?
4: 이 대사 다 얼마나게?
0: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니까
2: 저희한테 배달해라.
0: 배달해라고?
2: 배달비는 역시 또이 방북하다.
0: 무슨 계란이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받고 못 배당이다 야 아자 내 니가 결혼하긴 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나 내 니가 저한테 냈지 어? 니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줘 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계속 개고 똥똥이 말해서 개 너는 정말 개렇게 왔는지 만났겠다
3: 그 회사 꼬어머니까
0: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3: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알겠단 말이지?
0: 아 그게 아니라
3: 내가 좀 의심이나 차핑 올리라는 거 아니야?
0: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3: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0: 진짜 마지막이지?
3: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0: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해야 되겠을까?
3: 에이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0: 무슨 게 더 강렬하다고?
3: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오른쪽 눈이 또 붙어있더라면 그냥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3: 저기 저 짱콜 보이지?
0: 예, 네, 보인다.
3: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해버리죠.
0: 무슨 뭉개해나라고?
3: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네.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거든
0: 야, 아, 이거 좀 너무하니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짬뽕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서 합니까?
3: 뭐시게? 남편?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3: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3: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0: 이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살아야지. 삼촌이, 또 어째? 이번에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어째 그러니? 아구야. 어째?
0: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2: 앉아서 보면 안다.
0: 네. 겸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완전히 끝났습니다.
1: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 거짓말. 뭐. 네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0: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만 못하겠다.
1: 전화기다.
0: 아이 전화기고 이 말하고 못하고.
1: 야야야.
0: 아들아. 아 못한다는데.
1: 네 집에 아버지 있지?
0: 아버지 있지 뭐.
1: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관철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0: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까?
1: 누기
0: 응?
1: 내가 지금 이게 짬뽕 이 박사장님 문제인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아버지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장하다 말았다
0: 그래 내가 어쩌면 될까?
1: 남자는 뭐야?
0: 남자는 의리지
1: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0: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1: 야 네?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0: 무슨 얘기라고?
1: 조카
0: 삼촌이
1: 조카 조카 네? 소유자네 집을 가게 되면 네. 택배를 한 물건이 한 무대지 있을 게다
0: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습니다

0: 그거 내가 예. 담당 달아가서 그래서 빵 뻘마 그래서 싹 박살내서 막한테 왈왈 다 뒤져버려.
1: 알았습니다.
0: 아그래 조카.
1: 네.
2: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아.
1: 생명의 위험까지?
2: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1: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2: 조카.
1: 에?

0: 무슨 야 우리 버터니 이렇게 걸쳤습니다. 좋다 선생님. 모서리 마저 말라대지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가. 내 감사한 거야. 삼촌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아 뭐 저 아야 이게 네 개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0: 나 닮아 잘생겼다.
1: 몇 살인가?
0: 아 22살이다.
1: 22살?
0: 아 이제 대학 3학년인 게 그놈의 꿈이 법과 되는 게 꿈이란다.
1: 법과?
0: 응.
1: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
0: 어?
1: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2: 떠모.
1: 아 그게 이게 이 가족 사진 돌려주라.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슨가?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들어오라죠.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란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사고로 병원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관이랄 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다.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만 많이 되겠을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햇빛에 성숙해진 나무들이 가을 볕에 아름답게 연그러가면서 가을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풍성하고도 알알이 여문 가을 이야기는 가정마다의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희 학생은 가을이 되니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옥수수랑 고구마랑 생각난다면서 외할머니께서 가을을 무사히 지내고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운 고향을 요청해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전해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엄철송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엄철송 씨의 고향의 가족은 추석을 맞이하여 요즘 명절 준비로 들떠 있을 것인데 자신은 타양에서 그리움만 달래가고 있다면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추석도 보내고 가을도 즐기고 싶다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타향에서 가족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가

저 푸르른 언덕을 넘어서 그리움을 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매혹된 사람들은 가을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여러분께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진다면 집에 세 가지 무덤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무덤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신발 무덤입니다. 현관에 5만 가지 신발이 다 나와서 뒹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옷 무덤. 집 여기저기에 언무더기들이 솟아있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은 침대 무덤입니다. 이불과 베개가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침대 위엔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무덤들이 생기는 건 지금 이 순간 처리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충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죠. 신발 무덤, 옷 무덤, 침대 무덤 이런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든 집이든 떠나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자신이 머문 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면 명상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일단 5분만 투자해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여운이 아직 남아있을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홍매 작가님의 글 쓸데없는 짓에 쓸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저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네, 한 주의 시작을 더욱 달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김홍매 작가님의 글입니다. 쓸데없는 짓에 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그냥 우울하고 갑갑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할 일은 많은데 그러한 감정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진다. 며칠 전 알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힘없이 베란다로 나갔는데 화분에서 새파란 것이 보였다. 며칠 전에 사서 옮긴 상추 종자에서 싹이 나온 것이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여린 생명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 마음이 확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전날에 주문한 재봉틀을 받았다. 오랫동안 재봉을 안에서인지 실을 어떻게 꿰던지도 밑실을 어떻게 감던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대충 기본적인 것만 다시 익히고 박음질할 것을 찾았다. 재봉틀을 사기 전에는 수선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니 정작 뭘 박음질하려니 천조박 하나 보이지 않았다. 겨우 얼마 전에 잘라둔 원피스를 생각해내고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냈다. 싹둑 잘라낸 허리단에 고무줄을 대고 박음질을 시작했다. 재봉틀이 드르륵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 외국에서 석사 연구생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재봉틀을 만졌던 때가 떠올랐다. 아이는 9개월이 돼서부터 타가소에 다녔다. 그쯤 나는 졸업 논문을 써야 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졸업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주제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가 집에 없는 시간에 공부를 좀 하려고 해도 효율이 높지 않았다. 아무런 진척이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 초조함은 커져만 갔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바짝바짝 다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메르스가 돌기 시작했는데 8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말에 더러 겁이 났다. 나는 아이를 타가소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차에 타가소에서 덜컥 휴업을 해버렸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남편이 출장 간 날이면 나는 아이와 단둘이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침을 해서 먹이고 같이 놀다가 유모차에 태워 공원에 가기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공원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무작정 버스만을 외쳤다. 결국 나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 길가에 서서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차들을 반나절씩 구경해야 했다. 이러는 우리를 보고 동네 아저씨가 농담을 던졌다. 하, 버스를 보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네. 비행기를 보겠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억지로 웃기는 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서 있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 점심때가 돌아오면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는 이부자리에 누워 노래를 불렀다. 예전에 배웠던 동요뿐 아니라 근간에 배운 동요까지 목청을 더듬어 불러줬다.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동요를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잠들어 버렸다. 그러면 나는 아이의 옆에서 같이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밀린 집안일을 했다.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속을 바질바질 태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는 무작정 집에 재봉틀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뭔가를 받기 시작했다. 재봉틀을 좀 익숙하게 다루게 되자 하루가 멀다 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일하는 원단이며 실이며 바늘이며를 사들였다. 얼마 안 지나 집안에 원단이 가득 쌓여갔다. 아이가 잠이 들면 나는 재봉틀을 드르륵 드르륵 돌렸다. 다행히 독립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어서 소음이 크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에 언제 돌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일이 없었다. 나중에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도 재봉틀을 계속 돌렸다. 아이는 엄마가 바쁘다고 생각했는지 혼자서도 잘 놀았다.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는 내 옆에서 장난감을 밀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나는 점점 재봉에 빠져들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에도 일어나 밤중까지 재봉틀을 돌리기도 했다. 카텐, 내복, 치마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단추 달린 내복, 지퍼 달린 상의와 후드티까지 별이 별 것을 다 만들어냈다. 왜서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재봉틀을 돌리기만 했다. 물론 만들어낸 옷의 퀄리티는 형편없었다. 그래도 간혹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면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한 번은 아이 데리러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다. 아이의 똑딱 단추가 달린 내복 상의를 보고 엄마 작품인 것을 대뜸 보완했던 것이었다. 엄마표 옷임을 알아챘다는 것은 결코 옷 질량이 그닥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줬다. 그렇더라도 어떠랴? 어쨌든 당신은 신이 나서 작업을 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에 힘든 줄을 몰랐다. 만든 옷들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다시 찾아보면 그때 아이와 나는 정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헐렁한 청바지에 위에는 누비 원단의 딸기 무늬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아이나 알록달록한 털 조끼를 입고 있는 나나 이상한 차림새인 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입는 것으로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저것 만들어 선물했다. 그리고 가슴 원단들을 다 모아 카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걸어놓기도 했다. 어느 날 이모가 말했다. 야, 애 아빠가 나보고 너 좀 말려달래. 원단 좀 그만 사라고. 또 어느 날은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오빠가 말했다. 야, 넌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거니? 하지만 나조차도 내가 왜 그렇게 뭘 만드는 것에 열중해 있는지, 글을 써야 하는 시간에 왜 재봉틀만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 시간이 지나 논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논문에 몰두하게 되면서 나는 어느 순간 재봉틀의 흥미를 잃어갔다. 더 적절히 말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젠 더 이상 이런 무용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하며 재봉틀을 아는 언니한테 선물했다. 거금을 주고 산 어버로크도 함께 말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슬슬 재봉틀이 다시 그리워났다. 바지 밑단을 수선해야 할 때, 베갯닛이 필요할 때, 갖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쳐야 할 때 재봉틀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쉬워하지 말자. 다시 재봉 같은 것에 빠지지 말자. 하지만 아쉬움은 점점 커져가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두 달이나 남아있는 생일을 핑계로 재봉틀을 구매하고 말았다. 재봉틀을 받아 안고 집으로 오면서 익숙한 설레임을 느꼈다. 그리고 원단을 박음질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때 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막막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두움을 밀어내준 것은 재봉이었던 것이다. 주변에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얘기를 심찮게 들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논문으로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가면서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면 재봉틀에 공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장자가 무용지용이라고 했던가. 쓸모없음의 쓸모로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필요 이상의 원단을 사들여서 옷을 사입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더 허비했을지라도 쉬지 않고 원단을 박아대서 안 그래도 부족한 휴식시간이 더 줄어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살아있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암울했던 시간이 끝난 뒤에 내가 더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다시 발끝으로 가볍게 페달을 밟아본다. 재봉틀 바늘이 부드럽게 우아래로 움직인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은 인생의 본질과 닮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재봉틀이 다시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바래본다.

김홍매 작가님의 글 쓸데없는 짓에 쓸데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무용지용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갑자기 우울하고 갑갑할 때 그래요, 가끔은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일지라도 다시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 덕에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을 잘 버텨온 것 같다라는 이런 추억거리가 네,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은 또 이렇게 김홍매님의 이런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가 봤는데요. 그래요, 아이를 키우면서 9개월을 타가소에 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9개월이면 정말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또 논문도 쓰고 하면서 이런 힘든 시절을 또 재봉이라는 이런 데 집중력을 조금 분산해서 네, 산후 우울증도 없이 그렇게 잘 버텨온 네, 김홍매님의 인생 이야기 함께 만나봤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게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도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낭비가 아니라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닌 줄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패한 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행복 연습 중에 한 단락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배운 싸움의 기술은 이런 것이다. 진심을 담아 빠르게 사과하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입으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하기.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어떨지 언급하고 공감하기. 누군가와 같이 살아보는 경험을 거치고서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네,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친구, 가족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막상 싸울 때는 내 입장만을 생각하며 목소리를 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잠깐 사이에 틈이 생겨납니다. 싸움이 벌어진 순간 나를 잠시 내려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이켜보고 공감하기, 인정하기, 그리고 빠르게 사과하기. 이것이 바로 잘 싸우는 법이 아닐까요?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어떤 삶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정성숙 님의 숙이 엄마의 마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마음 정성수. 어느새 딸애가 고중 1학년생이 됐다. 요즘 나에겐 딸의 사춘기가 큰 과제로 다가왔다.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듯 나도 사춘기 딸애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나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든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려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부모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는 그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소학교 때 일이다.

내가 한 번은 최우수 상장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뻐서 집에 돌아서자마자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너 잘했네 라고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엄마의 칭찬과 포옹을 기대했는데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는 생활고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여력이 없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주 들었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로움이 차오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여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랑을 받았던 순간보다 걸러지지 않은 부모님의 감정들을 받아내느라 힘겨웠던 기억이 더 많았다. 이런 나이기에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경험을 두지 않으려고 더 모지름을 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다. 요즘 사춘기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본다. 나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잦은 만남과 교류를 가진다.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챙겨보면서 아이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아이의 방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어린 시절의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현재의 문제점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딸에겐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야겠다는 다짐이 더 확고하게 섰다.

어떻게 사랑을 둘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내가 어려서 받지 못한 부분을 딸에게 제일 먼저 채워둬야겠다고 판단됐다. 어릴 적 나는 엄마가 내 딸아 사랑해. 우리 딸이 어쩜 이렇게 고울까?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고 말해주기를. 아버지가 우리 딸 참 장하다, 세상에서 최고다 라고 칭찬해주기를 바랐다. 하여 나는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줌으로써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딸애를 키우면서 관찰해보니 아이는 자기가 말했을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주면 좋아했다. 아이의 속마음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때는 아이의 부름을 듣고도 그래 엄마가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 좀만 기다려 라고 하기가 일쑤였다. 아이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외친다.

엄마 빨리 와. 나는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아 즉각 아이한테 가지 않았는데 딸애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좀만 기다려라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인내심을 잃은 날에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눈빛, 안기고 싶었던 품,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위로의 말, 그리고 내가 머뭇거릴 때 기다려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탈하게 자랐다. 표현이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싶은 리오는 사랑이 가장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리라.

딸의 웃음이 어느 때 가장 환했던지 더듬어 본다. 아마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였던 것 같다.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 담장을 넘는다. 내가 아이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루에 50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루에 100번씩 포옹해주기. 아침에 헤어질 때 뽀뽀 5번 해주기 등이다. 그리고 딸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언가에 꽂혀 물끄러미 바라볼 때 10분 기다려주기. 약속 시간 바로 전에 재촉하지 않고 미리미리 귀띔해주기. 바지에 실수했을 때 심호흡 10번 하고 말하기 등 특정한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아이한테 매일마다 우리 공주님 사랑해 라고 하며 두 팔 벌려 가슴에 꼭 안아준다. 아이가 학교 갈 때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하학회 돌아올 때 역시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맞아준다. 딸애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눈빛 교환하기, 손바닥 마주치기, 윙크하기, 애칭 부르기,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쁨을 산다.

요즘 따르는 편지에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심심히 느낀다고 자주 말한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 마음이 훈훈해 난다. 이에 나도 피를 들어 딸에 한 대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의 인생은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너가 태어나기 전과 너가 태어난 후란다. 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해 가면서 무르익는 거였어. 그 과정에서 엄마는 불쌍하고 아픈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만나고 또 사람은 아파도 혼자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힘들어도 혼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 엄마가 그동안 너를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그건 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잃은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엄마 자신의 힘겨움 때문이었어. 엄마는 늘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 엄마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켜준 존재가 바로 너니까. 너가 너의 인생을 여행할 때 때론 힘들어 울게 된다면 엄마는 곁에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이고 싶구나. 너와 나, 우리 둘 사이에 따뜻한 햇볕도 내리쬐게 하고 신선한 바람도 지나가게 하고 아름다운 풀꽃도 피어나게 하자꾸나. 너의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딸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침 일찍 깨어나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해내려는 마음에 감동했어. 요즘 학교에서 혹시 무슨 상황에 부딪힌 건 아니지? 소심 가득한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엄마가 많이 걱정돼서 그래. 혹시 친구 사이 문제인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 너한테 언제나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게.

끈끈한 가족 애를 자랑하며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요즘 나는 전례 없는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엄마로서의 마음 공부도 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네, 정성숙 님의 속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같은 엄마로서 아이한테 사랑 표현이 적었구나 하는 아이에 대한 미안한 감이 드네요. 네, 애들한테도 사랑을 자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응원해주기, 포옹해주기. 네, 씩씩한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랑 표달법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화이팅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미향님의 글을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

괜찮아. 김미향. 어느 날 대학교 때의 숙소장이자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다. 친구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한 것만큼 본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연말 고과도 띵가띵가 노는 기타 동료들에 비해서 낮게 받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이직을 고민한다고 얘기했다. 그런 친구에게 난 그럼 이직을 고민할 게 아니라 상사한테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물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라고. 일도 더 많이 하고 성과도 더 많이 냈는데 왜 이런 평가를 줬는지 한번 따져보라고. 그 상사도 본인만의 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 만약 그 기준의 합리성을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고치면 되는 거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자 친구는 나에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넌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근데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느낀 건데 너는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대학교에 다닐 때도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어린데다가 혼자 외지에서 왔다고 너랑 다른 애들이 나 많이 챙겨줬잖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좋은 선배랑 상사들을 만나서 꽤나 즐겁게 일해왔던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넌 네 원칙이나 규정 같은 걸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쭉 살아온 것 같다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난 네가 늘 애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너의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어. 너도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야, 난 결혼해서 애도 낳았고 이미 아줌마가 다 됐거든. 아직 결혼도 안 한 네가 나한테 애 같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너무 우울해하면서 말하는 게 느껴져서 난 그냥 농담조로 얘기했다. 근데 너도 나랑 똑같이 직장생활을 7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직장생활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공평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쭉 함께 일해왔다는 거잖아. 그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야. 사실 난 직장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 친구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 난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첫 직장에 입사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에도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라고 말하는 선배나 상사는 없었고 오히려 다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라고 말해주면서 믿고 기다려줬다. 직장 생활이 이젠 7년차인데도 뭔가 실수를 하면 화내면서 뭐라 하지 않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다음엔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라고 건의를 주는 인생 선배 같은 좋은 분이랑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아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마 필요 없다고 그랬겠지? 아니 네가 그랬어. 정말 집이 가난해서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한겨울에 양파 까고 계란 껍질 까면서 3시간에 5원을 버는 애들도 있는데 쉬는 날 하루 종일 숙소에 누워서 예능만 보고 학업에도 걔들만큼 목숨 걸고 장학금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네가 그걸 신청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말마다 쇼핑이나 하면서 굳이 보조금 신청하는 애들은 정말 본질이 나쁜 거라고. 그 이후로 넌 정말 4년 동안 걔들이랑은 말도 안 섞더라고. 그런 널 보면서 난 많은 생각이 들었어. 넌 어떻게 네 생각을 곧이곧대로 얘기하고 싫은 사람은 칼같이 잘라내면서 살 수 있지? 대학생활도 어쩌면 작은 사회생활인데 어떻게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나의 잣대로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넌 아마 크게 된통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숙소 6명 중에서 오히려 네가 사회생활을 제일 무난하게 잘하고 있어서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그 뒤에도 친구는 수많은 얘기를 했으나 결론적으론 적어도 넌 우리 같은 어른이 되지 말고 내가 지키려는 신념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사실 난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다. 내가 직장에서 어류광 부리면서 맨날 농땡이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맡은 바위를 제대로 안 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랑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직장이 정상인지도 잘 모르겠다. 만약 그런 게 정상적인 어른의 모습이라면 난 쭉 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후배들에게는 더 어른스럽지 못한 직장 문화를 물려주고 싶다.

네, 김미향님의 글을 고스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인생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표가 되어줍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책은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할 용기와 다시 일어설 힘을 전해줍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여러 차례 시찰하면서 일련의 중요 지시를 내려 룡강의 전면적 전방위적 진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룡강은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힘차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총서기가 마카시의 림장과 농촌에 대한 현지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최북단을 찾아 록수청산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된 이들 쳐낳는 림장에서 새로 도입한 열화상 스마트 전망 시스템으로 인공 전망탑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점점 많이 투입되면서 연말까지 림장 관할 구역에 대한 순찰을 전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마카 림장은 보호와 발전을 병행해 산림 지속 가능 경영 면적을 3만 2,300무 달성하고 조경림 160 헥타르를 육성했습니다. 올 8월 마카 림업국과 농부산천회사가 처음으로 야생 홍월귤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확 시즌 거래액이 1,6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확에 참여한 1,500여 명의 직원 1인당 평균 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록수청산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현지 자작나무 수액 채취량이 전년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북극 블루베리 와인 등 5가지 제품이 흑토우품으로 선정됐으며 또 마카 목이버섯은 전국 명특우신 농산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림하 제품들은 또 창의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북극촌의 눈사람 나무집 민박집에서 사서연 씨는 가을 관광 성수기에 대량으로 모여들 손님들을 맞기 위한 준비로 바쁩니다. 지난 3년간 북극촌에서는 민박과 호텔 13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방치돼 있던 12동의 별장도 활성화돼 관광 종합단지로 탈바꿈했으며 현재 3개 동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마카시는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확고하게 걸어왔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마카시는 총 24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이 23억 원을 넘어서며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한 배 이상씩 동반 성장했습니다.
0: 파은현 오사촌에는 천무 규모의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배수수로가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조각조각 나뉜 손바닥 밭이었으나 지금은 6천여 무의 논이 통합돼 벼물결이 출렁이는 풍요로운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논이 반듯하게 잘 정리되고 길이 잘 통하며 수로가 연결되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진정으로 스마트 농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우량종자, 선진 농기계, 선진 영농기술, 훌륭한 제도가 어우러져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감옥사 국가농업하이테크 산업시범구에서는 작물 생육 분석, 토양 수분 상태 등 데이터가 모두 스마트 농업 서비스 플랫폼에 집결됩니다. 이곳은 이미 6만여 가구의 농가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경지는 700만 무를 넘습니다. 농업 기반이 탄탄할수록 농촌 산업은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부간시에서는 거위 산업이 대규모 사육부터 도축가공, 깃털 제품 생산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해륜시 동풍진 인동촌에서는 과일 채소 따기 신산업 형태와 영지 재배와 심층 가공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각종 특색 산업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아름다워져야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풍요로워집니다. 흑하시 곤참촌에서는 역참문화원, 장미산업원, 논공원의 3원 일체 사업을 추진해 향토 문화를 인기 끄는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향촌 설맞이 문예야회, 재미있는 스포츠 대회 등 농촌 생활에 밀착된 농경 문화 스포츠 브랜드도 전성 곳곳에서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활력은 룡강의 드넓은 옥토에 있습니다. 북대황정보유한회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서 스마트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기계활율 99.34%,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 전국 1위, 177개의 스마트 농장 구축 등 이 모든 숫자 뒤에는 흥미로운 발전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더곡테크 놀로지 개발 유한회사에서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전동 고속 파종기는 국외 기술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스마트 농업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농업 기술 클라우드와 오프라인 마을 및 농가 련계 서비스 모델이 농업 기술의 농가 보급 마지막 1m를 이어놓았습니다. 우리 성은 과학기술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업 현대화의 혁신 엔진을 통해 흑토지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드넓은 흑토지에서 녹색 농업이 새로운 풍경이 됐습니다. 해륜시에서는 40여 년간 경작되지 않은 토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 흑토지는 전국 최대의 녹색 주방입니다. 우리 성은 녹색 유기농 식품기지 면적이 1억 800만 무에 달합니다. 우수한 품질 뒤에는 우량 품종의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종자산업진흥행동을 통해 우리 성의 주요 농작물 우량 품종 보급률은 거의 전면적으로 확보됐습니다. 부금대금농은 양식, 재배, 가공 및 판매가 통합된 종축순환 특색산업을 구축했고 흑룡강 풍염목장은 완비된 전반산업사슬 추적 시스템을 통해 5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탕원보화위유업은 흑룡강성 유기농 생태 브랜드를 내세워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은 브랜드 농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흑토우품의 판매액은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전국 농업 이미지 브랜드 영향력 6위를 차지했습니다. 흑토우품 성급 공용 브랜드의 지원을 통해 성내 규모 이상 농산물 가공 기업은 이미 2,246곳에 달합니다. 10만 무에 달하는 자소 재배기지를 보유한 화남현은 지역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체 사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종 선정 단계부터 심층 가공을 목표로 삼았으며 10만 무 규모의 대규모 재배기지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이자 특수 품종 시험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큰 일교차라는 자연 조건을 활용해 기름 짜기용, 정유 추출용 등 여러 맞춤형 자소 품종을 목표에 맞춰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소밭은 가공 공장과 바로 이어져 있어 한 장의 자소잎이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을 현지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합촌 자소 재배기지 기술자 장서 씨는 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단면 자소 품종을 도입했으며 1년간 포장 순화 재배를 거쳐 로즈마린산 함량이 풍부한 품종으로 키워냈습니다. 화남현은 자소를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력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현내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가족농장이 주변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끌었으며 많은 주민이 산업단지에 취업해 누적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재 화남현의 자소 신연간 생산량은 만 톤에 이릅니다. 자소 산업단지에는 여러 심층 가공 기업이 모여들어 산업연간 생산액은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자소잎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소 재배 시범원은 재배, 관광, 수확 체험 기능을 결합하고 30대원, 향양호 관광지와 연계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소 향주머니, 합향구슬 등 문화창의 상품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농업 및 관광 융합 산업 사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4번째 시간입니다. 화정방이 천사들을 이끌고 주봉으로 돌격해 올라가려고 할 때였다.
1: 화정방 동무, 여기서 멈춰! 여사 동지, 이제 주봉만 점령하면 됩니다. 서결보, 곧이어 저희 주봉에서 종기 아무리 세상에 불을 뿜고 있으니 도둑대고 돌격해 올라가면 불필요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네, 고맙습니다. 교정소, 예! 지금 여기는 두 대의 기관총으로 주봉에는 전원과 대형사기를 하오, 예! 얼마나 저놈의 화력이 만만치 않으니 성내대로 되돌아가서 종기를 까부시고 돌격로를 열어놓소.
2: 그심하십시오. 즉각 해치고 했습니다.
0: 화정방과 천사들은 수류탄을 가지고 옆쪽에 있는 풀숲으로 살금살금 돌아갔다. 산마루에 거의 접근한 화정방은 기관총 탄알이 하늘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3: 저놈이 이상하게 총을 쏘네. 우리가 전진하는 쪽에다 대고 쏘지 않고 소견이 막대지 하듯이 한쪽에다 대고 쏘기만 하니 대체 무슨 일일까?
0: 좀 더 가까이 기어가 보니 기관총이 참호 앞에 높이 걸려 있었다. 기관총수도 없는데 기관총은 계속 불을 뿜고 있었다.
3: 점점 이상하네. 기관총수도 보이지 않는데 기관총에서 어떻게 총알이 쏟아져 나올까? 미국은 과학이 발달했다더니 자동화 무기를 발명했나?
0: 수류탄을 던지려던 그는 호기심에 끌려 두 걸음 앞으로 더 기어나갔다. 그쪽을 찬찬히 살펴보니 참호 속에 두 놈이 엎드려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놈은 손에 쥔 뭔가를 자꾸 잡아당기고 있었다.
3: 그래, 한 놈은 죽여버리고 한 놈은 생포해야겠다. 좀 더 가까이 접근하자.
0: 화정방이 두 놈 중에서 한 놈을 쏘아눕히고 나는 듯이 참호 속에 뛰어들어 나머지 한 놈의 찬등을 발로 꽉 디디고 섰다. 내려다보니 그 놈은 중계 방아쇠에 노끈을 매달고 그 노끈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의문이 풀렸다. 미국 놈들은 대부분이 참호 안에서 죽었다.

0: 공부하고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동령활하게 싸웠기에 훌륭한 전과를 쌓았소.
1: 네, 첫 번째 사마루를 점령하고 두 번째 사마루로 올라갈 때 전사들이 조금 조춤했는데 제가 전사들을 고무경계하여 용감히 싸우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관 총수 한 놈까지 생포했습니다.
0: 아, 그 포로를 탐부에 압송해요.
1: 네.
2: 본역 일꾼으로부터 아군의 포로 정책을 자세히 듣고 뜨끈뜨끈한 밥까지 배불리 먹은 포로는 연락병의 뒤를 따라왔다.
0: 자, 여기 안소.
3: 당신
0: 이름이 뭐요?
3: 저는 미군 보병 제24단 제25련대 상등병 존스인데 아메리카의 남부 우르키니 사람입니다. 장관 선생, 만일 당신께서 요구하신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당신이 묻는 대로 대답하려 합니다.
0: 아주 좋소.
3: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0: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조선을 침략했는가를 말해줄 수 있어?
3: 침략이라니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엔의 경찰 임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전쟁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으로 됩니다. 메가더는 전쟁 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당신은 그 말을 믿소?
3: 아직까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의 생활 방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들이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0: 그럼 내가 당신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를 한 가지 물어보겠소. 당신은 미국이 조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고 있어?
3: 만일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5,000마일쯤은 될 것입니다.
0: 얼쏘 5,000마일. 그럼 다시 한마디 물어보기요. 1만 5천리 밖에 있는 조선이 어떻게 미국의 생활 방식을 위협한단 말이오? 당신의 경우부터 말해보. 당신 자신은 그런 위협감을 느꼈소?
3: 느낄 수 없었습니다.
0: 그럼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 참가했소?
2: 그 말에 포로는 어깨를 으쓱하고 두 손을 펼쳐들더니 한참이나 침묵을 지켰다. 답이 궁해진 것이다.
3: 순전한 제 개인의 견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0: 말아오.
3: 만일 메가다가 38도선을 넘어서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이때쯤 나는 집에 앉아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메가더는 처음엔 38도선까지 쳐들어간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한테 38도선을 넘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중국 군대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색이 변했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똑똑히 말해드립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귀군의 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0: 당신은 우리와 싸워봤으니 말할 자격이 있지.
3: 내가 빌붙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경험 있는 로병의 판단을 그대로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군은 무기는 그닥지 않지만 전투 자질은 아주 높습니다. 나는 독일군과도 싸워봤고 일본군과도 싸워봤으며 적지 않은 나라의 군대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기군처럼 야간 전투에 능하고 행동이 날랜 군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로 타고난 싸움 전문가들입니다.
2: 그러면서 미국 병사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화정방에게 눈길이 고정되었다.
3: 만일 나의 눈정기가 무디지 않았다면 나를 포로한 것은 이 젊은 선생이라고 짐작됩니다. 그 당시 나는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선생의 발은 벌써 내 잔등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야간 기술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도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다.
0: 그게 뭐요?
3: 저 선생이 나를 생포할 때 나의 사격술에 대해서 이상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0: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가했습니다. 나는 우리 연대에서 용감하다고 불리운 사람들보다 더욱 용감합니다. 하지만 그때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미국의 처녀애들은 거리로 떨쳐나와 우리에게 키스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격동된 심정으로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우리가 조선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왔다고 하지만 나는 조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이 우리의 보호를 요구한다는 그런 기색은 조금치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 전투 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나 개인과 나의 조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의 생명의 대가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나리야 아무데로 날아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대충 겨냥하고 사격했지요.
1: 담화가 끝났다.
2: 당신은 이제 아무런 근심도 하지 말고 포로 수용소에 가면 돼요.
0: 장관 선생,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확답해 줄 수 있습니까?
2: 무슨 문제요?
0: 나의 생명이 믿음직하게 담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 그건 내가 확답할 수 있죠.
0: 장관 선생, 이상 더는 시끄러움을 끼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독일 사람들에게 포로당한 일이 있는 나로서는 한 가지 문제를 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당신의 걱정이 혹시 포로 수용소의 대우가 어떤가 하는 문제요?
0: 그렇습니다. 우선 포로 수용소의 식사가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지요?
2: 그에 대해서도 실름 놓아도 돼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는 난 당신에게도 먹을 것이 차려질 거요.
0: 장관 선생, 그럼 다시 만납시다. 당신에게 미국 로병이 경의를 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일생에서 오늘 우리들 사이에 있은 담화가 가장 유쾌했다는 것을 조금도 과장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1: 주부는 말없이 웃음 지었고 포로도 유쾌한 기분으로 연락병을 따라갔다. 번역을 맡은 간사가 포로의 가방에서 떨어진 쪽지를 주부에게 넘겨주었다.
3: 정치원 동지, 아직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2: 거기에다 뭐라고 썼는지 번역하.
3: 네. 누구든지 이 호신부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면 일체 위험을 피면하게 된다. 하느님은 그에게 신묘한 힘을 줄 것이다. 그는 총칼도 포화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부상도 당하지 않고 적에게 포로되지 않을 것이다.
2: 이가 남아도 어느 덜대목은 종군 목사가 내준 것일 거요. 그들은 이런 너저런 종이 쪽지와 달러로 사병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
1: 정천강 부관에서 등근과 주부는 영거포 두 차례의 규모가 작은 전투를 조직했다. 선양의 사명은 한계련 남짓한 적을 일거에 소멸했고 이영은 적 두 개 패 남짓이 소멸하였다. 그리고 또 적기 두 대를 추락시켰다. 집단군 사령부에서는 통보에다 보병 37탄의 전과를 실었다. 통보에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있었다.
4: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 점은 아군에게 고사무기가 부족한 지금의 조건에서 37톤이 경무기로 적기 석대를 연거포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이 경험은 널리 보급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
1: 이 구절은 비록 짤막한 몇 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크게 위로해주는 말인가. 37탄은 탄장인 등근과 정치위원 주부로부터 전탄 상하가 가슴 뿌듯해 났다.

한부 지휘선은 화계리 북쪽에 자리 잡았다. 등근과 주부의 탄이 이곳에 옮겨온 후부터 북으로 후퇴했던 인민들이 연이어 돌아왔다. 탄이 이동해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0: 승룬과 주부는 아침을 먹고 각 영들에 나가보려고 서둘렀다. 대문을 나서자 등군의 연락병 소령이 멀리 바라보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1: 저기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로 오는 사람이 양설동무 같지 않습니까?
2: 양설동무가 어떻게 전선으로 나올 수 있겠소?
3: 그러게, 허튼 소리 그만하. 양설인 지금도 암록강가에서 울고 있을 거요.
1: 아니, 틀림없습니다. 양설동무가 맞습니다.
0: 눈성기가 좋은 소령의 말인지라 모두들 다시 그곳을 바라보았다. 가까이 온 것을 보니 그 사람은 틀림없는 간호반 반장 양설이었다.
1: 양설동무, 어서 오십시오.
2: 난 또 인민군대의 여성동무인가 했더니 양설동무였구만.
0: 주부는 양설의 손을 잡아주었다. 등군도 손을 내밀었다.
3: 아니, 동무가 어떻게 되어 이렇게 왔어?
0: 양설은 등군과 악수도 하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4: 어떻게 왔는가고요? 난 안면 있는 사람도 찾지 않고 누구의 배려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떳떳이 명령을 받고 왔어요.
3: 이거 보게. 정치위원과는 반갑게 악수하고 나와는 본체만체하고. 이거 양설동무가 아직도 나한테 이결이 대단하구만.
4: 또 어디 한번 그때처럼 책상을 두드려봐요. 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천장동지를 찾지 않겠어요.
3: 그렇게 우쭐대지 마. 우리가 발을 붙이지 못했더라면 동문 지금도 오지 못했을 거요.
4: 아이 참. 그럼 항미원전은 아예 남자들에게 다 맡기고 말죠 뭐.
2: 등탄장은 입이 세 개라도 말로는 양설이를 당해내지 못할 거요.
3: 그래, 말로야 어떻게 양설이를 이기겠나.
2: 자자자자자, 어서 양설 동무에게 아침 식사를 시켜. 여기서 30리나 떨어진 호방에서 여기까지 오자면 날 밝기 전에 떠났겠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소. 그리고 저 동무한테 또 다른 긴급한 임무가 있을지도 모르.
4: 긴급 임무라니요?
2: 그거야 동무가 더 잘 알지.
4: 아이 참, 정치위원 동지도.

0: 양설이 밥을 먹는 사이에 등근이 전화로 류키영에게 양설이 도착 소식을 알렸다. 양설은 속으론 무척 기뻤지만 겉으로는 안인보살했다.
1: 그동무한테 전화는 왜 걸어요? 난 주로 그동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2: 그럼 주로 누굴 보러 왔어?
1: 전우들도 많고 상급도 있는데 뭐 그동무만 만나러 왔겠어요?
2: 저번에 암루강가에서 동부가 징징거리고 우는 바람에 큰어머니의 안부를 묻지도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요?
1: 변함없기는 해도 기분이 절약되셨어요.
2: 큰어머니가 왜 기분이 절약됐는데?
1: 정치위원 동지는 우리 어머니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어머니는 팔로군들이 떠난 후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 흥심이 없어해요. 그렇게 많던 팔로군들이 이젠 다 어디로 갔느냐, 왜 편지 한 장도 없어, 이 늙은 걸 잊었단 말이냐 하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특히 정치위원 동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어요.
2: 너? 뭐라고 말씀하셨어?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선사하면서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싱그러운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옛사랑과 추억들로 잔잔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 물드는 향도 나고 사람 인정이 무르익은 향도 나는 풍성한 가을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여들의 요정아마당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은화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가을을 느껴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을길을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정범 씨는 올해는 고향을 떠나 연길에 와서 맞이하는 열 번째 가을인데 연변의 가을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길을 걸으면서 가을을 느껴보는 그 정취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느껴보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푸르고 높아진 하늘을 한껏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서 숨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진숙 씨는 얼마 전에 의외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김진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신숙자, 김종순, 박보금 등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로품을 가득 들고 병문안을 왔었답니다. 김진숙 씨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증 쾌유하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서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이발
3: 보투리.
2: 에?
3: 보투리.
1: 도대체 어디서 나를 부르는?
3: 여기요.
1: 여기라게 어디일까?
3: 여기라니까.
1: 저 이 안에 사람 있을까?
3: 야,
1: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3: 배달번호 2019 맞지?
1: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3: 네, 불렀어.
1: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왔다닥 놀랐.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 이럴까?
4: 예?
1: 에?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1: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1: 열어달라고.
4: 아, 예.
1: 재워. 야, 이 안은 어쨌든 갔을까? 야, 괜찮습니까? 네?
4: 야, 내, 이 대표님, 내 오늘 그새, 야, 그새. 예? 에이, 정말. 딴지.
1: 아, 여기 있습니다.
4: 예. 네. 네.
1: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손님,
4: 어때?
1: 잘못 적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1: 101호로?
4: 야,
1: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1: 아니 뭐 요리 같은 분들은 손님 절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였습니까?
4: 어서.
1: 이거 뭡니까?
4: 아, 뭐이겠소? 배달할 먹어야지.
1: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을 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안녕하십니까, 받는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넣으셔.
1: 예. 아, 이야, 무슨 물.
5: 거기다 놓고 가셔.
1: 아이, 그래야겠다.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예?
1: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어째?
1: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5: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1: 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랑 마사놓기 전에 배달 끝. 예, 버틀비 씹어. 예.
5: 그 사람이 보냈대까?
1: 아, 꼬리 마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5: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1: 예? 아, 남편인가?
5: 저
1: 버틀비 씹어입니다.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셔.
1: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지를 달랄까?
5: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1: 에?
5: 내 똑똑히 말해줄게.
1: 뭐?
5: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1: 무슨 거?
5: 단식 하든지 말든지.
1: 에?
5: 굶어 죽든지 말든지. 에? 똥은 맘대로 하죠.
1: 무슨 거?
5: 하죠.
1: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나는 포토리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5: 여거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펑 안에 있는 나그네인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1: 아, 이게 그거는 배달 내용일까?
5: 또이 방풍과
1: 가야 다니. 하이, 내 뭐 전혀 녹음기가 안 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근데 내가 어째 다 암송냈지? 하,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 이랬던가? 단식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에.

0: 저 배달이 왔습니다.
1: 너 무슨 배달?
0: 나오시오.
2: 네가 맞혀!
3: 어? 어떻게 됐냐?
2: 네. 핸드폰 구매하자지 말지 동무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3: 야, 어떻게 됐냐?
2: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동무까지 싹 바꿔버려.
3: 야.
2: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동무 만대 하셔!
0: 대답 끝! 허탈비 20원입니다. 네.
3: 이 시간에
0: 허탈비
3: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일 피디네 정말 이게
2: 어쩌라고?
3: 계속 올라가다 보돌이 배달 하나 더.
0: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3: 자,
0: 예? 어째?
3: 내 눈이 멀었지. 네 하도 곱게 생기니까 네 하고 결혼해줬더만 이 기어든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접어도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도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해도 뭐 제대로 여자인데 나선 바보 한국 해도 내가 그렇게 또 독일 반가봤는데 네 알몽도 대중국에 한번 싸웠니?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0: 어쩌라고?
4: 이 대사다 얼마나게?
0: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니까
3: 저희 단테 배달이야.
0: 배달이라고?
3: 배달비는 역시 또이팡 국가다.
0: 이건 무슨 계란이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바꿔보자. 배달입니다.
2: 야! 아자! 내 네가 결혼한 게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나 내 네가 잔치랬지.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줬니? 돼지고기 먹기 싫었겠어. 개고 똑똑히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 키워준지 만났겠다.
5: 전화입니다.
0: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세요.
0: 아, 저는 나 실수다. 저 배달
5: 배달 하나 더 해주세요.
0: 머리털이 싹 빠졌는데 배달 어떻게 할까?
5: 이제 예. 만능 배달 회사라고 했지?
0: 예.
5: 그 회사 꼬어머니까?
0: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5: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아니 하겠다 말이지?
0: 아 그게 아니라
5: 여자 오실이나 차핑 올리라고
0: 야 예? 그게 아니라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5: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0: 진짜 마지막이지?
5: 진짜 마지막 한 번입니다.
0: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안 되겠을까?
5: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0: 이게 더 강렬하다고?
5: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고. 그냥 어느 말 체력이 소모될까?
5: 거기 저 짱회 보이지?
0: 예, 네, 보인다.
5: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0: 무슨 뭉개나라고?
5: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네.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네. 납작하게 그거 뚱개내 놓으셔.
0: 아, 네 이거 좀 너무하니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짬뽕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서 합니까?
5: 뭐시게? 네? 남편이?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5: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5: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0: 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사라는데. 삼촌이
1: 또 어째?
0: 이번엔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어째 그러니? 아구야. 어때?
0: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1: 앉아서 보면 안다고.
0: 네. 그럼 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1: 어?

0: 있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야 찍어주려 찍어주려 찍어주려 찍어주려 야 끝났니?
1: 완전 끝났습니다.
0: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 거지 뭐. 네 배달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야야 어째?
1: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 못하겠다.
0: 전화기다.
1: 아이 전화기고 이 말하고 못하고.
0: 야야야.
1: 아 못한다는데.
0: 네 집에 아버지 있지?
1: 아버지 있지 뭐.
0: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 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1: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까?
0: 누기 내가 지금 이게 짬뽕 이 박사장님 문제인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아버지 자존심 거지 한 대 싹 박사장 다 모았다
1: 그래 내가 어쩌면 될까?
0: 남자는 뭐야?
1: 남자는 의리지
0: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1: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0: 야,
1: 네?
0: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1: 무슨이라고?
0: 조카.
1: 삼촌이.
0: 조카. 조카.
1: 네?
0: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택배를 한 물건이 한 무대지 있을 게다.
1: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을 테다.
0: 그거 내가 당장 따라가서 그래서 빵! 뽕! 마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왈왈 다 뒤져버려!
1: 알았습니다.
0: 아, 근데 조카!
1: 예?
0: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1: 생명의 위험까지?
0: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1: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0: 조카!
1: 에? 야, 됐다!

0: 아이고, 씨.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헐쳐졌습니다. 좋다, 선생님. 머리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 거야? 내 감상 과연. 삼촌,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1: 아, 뭐. 저.
0: 아, 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0: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2: 나 닮아.
0: 몇 살인가?
2: 아, 22살이다.
0: 22살?
2: 아, 이제 대학 3학년인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법과?
2: 응.
0: 야, 대단하구나. 아, 저 삼촌.
2: 어?
0: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 어.
3: 또모!
0: 아이,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라.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습니까?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라셔.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 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근데 지금 삼촌,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많이 되겠을까? 그래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햇빛에 성숙해진 나무들이 가을 볕에 아름답게 연그러가면서 가을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풍성하고도 알알이 여문 가을 이야기는 가정마다의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희 학생은 가을이 되니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옥수수랑 고구마랑 생각난다면서 외할머니께서 가을을 무사히 지내고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운 고향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전해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엄철송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엄철송 씨의 고향의 가족은 추석을 맞이하여 요즘 명절 준비로 들떠있을 것인데 자신은 타양에서 그리움만 달래가고 있다면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추석도 보내고 가을도 즐기고 싶다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타향에서 가족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저 푸르른 언덕을 넘어서 그리움을 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매혹된 사람들은 가을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여러분께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저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적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는 속담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한 일로 인해 오히려 그 일을 했던 자신에게 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경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전생에 불사의 약을 구하는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문이었습니다. 강문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긴 세월을 살았지만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려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늙어버렸고 그 누구보다 고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문은 마을 근처의 숲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문은 겨울철이라 따뜻한 불을 지펴놓고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나무를 자르면서 그는 불을 다시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또 다른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 숲을 지나던 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몸이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가 보던 불도 점점 꺼져갔습니다. 강문은 그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를 더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손에 물을 묻히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지진 않았지만 숲속의 작은 냇가를 건너면서 물이 그의 손에 튀었고 손에 물이 묻은 채로 다시 불을 지피려고 했습니다. 그는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와 마른 풀을 모으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묻은 물 때문에 불은 금방 꺼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문이 불을 지피려다 불필요하게 손에 물을 묻히는 모습을 보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는 말로 이 사건을 비유하게 되었고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불을 지피려다가 오히려 불이 꺼지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종종 일이 잘못될 때 사용하는 속담으로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 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훈과 인생에 주는 의미,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는 속담은 그 자체로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속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 그 일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실수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자. 이 속담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강문이 불을 지피기 위해 물에 손을 담갔을 때 그는 분명히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이 결국 자신의 목표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불필요한 행동이나 과도한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가 과도하게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하거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준비와 계획이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 속담은 지나치게 많은 시도나 과도한 노력으로 오히려 결과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되 불필요한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자.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태도의 필요성입니다. 강문이 숲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 때 그는 불이 꺼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손에 물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상황을 미리 점검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주변 상황이나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 과정에서 내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실제로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강문이 불을 지피기 위해 나무를 모으고 그것을 다시 불에 올려놓을 때 그는 너무 서둘러서 물에 손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일의 과정에서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너무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시간을 쪼개서 일을 처리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실수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을 지펴서 손에 물을 묻히다는 속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속담은 무리하게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그 일이 역효과를 낳는 상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강문이 숲에서 불을 지피려다 손에 물을 묻히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실수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순간을 잘 보여줍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일이나 과도한 시도를 피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항상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일상의 작은 실수들이 큰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영양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작용과 섭취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만 단백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고기나 생선, 달걀과 같은 식품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으며 폐는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몸속의 수많은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피부, 혈액과 장기, 머리카락과 손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은 단백질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활력 있는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와 곡류, 견과류, 씨알류, 그리고 일부 채소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특히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 속에도 두부와 된장, 청국장, 콩나물과 같은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몸속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걷고 움직이고 일하고 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근육과 조직은 지속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용된 조직은 회복이 필요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과정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때 단백질은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몸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성장기에는 몸의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성장과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량이 많은 성인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도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유용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어느 한 가지 영양소만 많이 섭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식단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성 식품을 활용하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전통 식단을 살펴보면 다양한 콩류와 곡물, 채소를 활용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몸과 활기찬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이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친숙한 식품 속에 들어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다음 순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선 시간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무엇이며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왜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휴식의 중요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올바른 생활습관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함께할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백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일을 수행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몸속에서는 다양한 생명활동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걷고 움직이는 활동은 물론이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과정,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까지 모두 여러 기관이 협력하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몸을 구성하는 조직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신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거나 부담스러운 식단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와 콩, 된장과 청국장, 각종 나물과 곡물 등은 오랫동안 우리의 식생활과 함께해온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단순히 전통적인 식품이라는 의미를 넘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식사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특정 식품만 반복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식품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다양한 채소와 곡물, 과일 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올라오면 영양의 균형도 좋아지고 식사의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은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부를 활용한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콩을 넣은 밥, 신선한 채소와 곁들인 반찬은 모두 식물성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진 큰 장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와 생활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건강한 몸과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평소 먹는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할 때에도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의미 있는 식품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건강한 발달을 돕는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를 구성하는 데 유용하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도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성 단백질은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식생활 역시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때로는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식습관이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식사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가치는 꾸준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꾸준히 섭취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결이나 유행하는 방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가까이 하는 습관 역시 그러한 건강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그 선택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앞으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선택할 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과 실천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프로 마지막 순서로 식물성 단백질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생활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특별한 날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나치게

식물성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평소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식재료를 조금 더 자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콩과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견과류와 각종 곡물은 오랫동안 우리의 식생활과 함께해온 친숙한 식재료들입니다. 특별히 건강식품을 찾지 않더라도 평소 즐겨 먹는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상에 두부 반찬 하나를 더하고 나물이나 콩을 활용한 음식을 자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어느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식재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콩류와 곡류, 채소류를 함께 활용하면 음식의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과 나물 반찬, 두부 요리와 된장국을 함께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우리 전통 식문화 속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건강한 식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식사 태도도 중요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는 식사를 서둘러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씹고 맛을 음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식사를 하면 음식 본연의 맛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고 식사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수록 그 매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두부를 이용한 조림이나 부침 요리, 콩을 활용한 밥과 반찬, 신선한 채소와 곁들인 샐러드 등은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면 식탁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억지로 먹게 하는 것보다 좋은 점을 이해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도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식사 선택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건강한 식생활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서 콩류나 두부가 포함된 메뉴를 선택하고 채소 반찬을 함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균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접하면 잠시 실천하다가 곧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의 선택,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작은 실천들이 오랜 시간 쌓여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역시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키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습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져도 건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결국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의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와 생활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건강한 선택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놓인 음식 한 가지, 내일 선택할 식재료 하나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가까이 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고 꾸준한 실천이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물성 단백질의 작용과 섭취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에도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월요일 오후만 지나면 바로 주말까지 달리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월요일 오후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과 함께 오랫동안 쌍벽을 이뤄왔던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더욱더 큰 존재감을 나타내곤 하죠. 네, 하지만 때로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은 딸기 우유를 좋아하세요? 네, 이걸 알고 되면 더 이상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딸기 우유의 고운 붉은 빛을 내는 데 사용되는 코치닐 색소는 네, 연지벌레를 갈아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연지벌레는 게맛살 등 붉은 빛을 내리는 여러 음식에 쓰이는데 네, 친환경 천연 색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목도리는 진드기의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재의 특성뿐만 아니라 세탁에 소홀한 머플러와 목도리는 진먼지 진드기의 지상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거나 햇빛에 꼭 말려 소독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침대 먼지 10g마다 약 15,000마리의 진먼지 진드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더블 침대의 경우 무려 200만 마리에 가까운 진먼지 진드기의 토존이라는 셈이랍니다. 네, 진드기와의 주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네, 이건 정말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신생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모낭총이라는 기생충이 서식하며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모낭총은 모공 피지를 주요 먹고 산답니다. 네, 변기와 휴대폰 어느 것이 더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네, 공중 화장실 변기의 경우 1평방센티미터 기준 약 160마리의 박테리아 즉 균이 검출되는데 대부분의 휴대폰 표면에선 무려 10배 많은 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도 자주 씻고 휴대폰 청결에도 주의해야 좋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변기에 물을 내리는 순간 50억에서 100억에 가까운 미세한 물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솟아오른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들의 사체까지도 함께 솟아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네, 우리의 뇌는 정말 솔직합니다. 네,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결과 인간은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기쁨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질투의 강도가 강할수록 기쁨의 정도도 커진다고 하는데 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옛말 하나 틀린 것 없네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흡연자가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기대 수명은 1분 30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장기 흡연자의 경우 기대 수명이 8년 가까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코골이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8배,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배가 높다고 하네요. 네, 시끄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한 거였네요. 네, 그리고 립스틱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고기의 비늘을 사용하기도 하고 립스틱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렁이의 피부 기름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상 알고 나서 괜히 찜찜한 잡상식들, 모르는 것이 약인 잡지식들 몇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 드셨나요?

네, 여러분은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클래식이 어렵고 지루하기만 한다면 네,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클래식을 감상해 보세요. 그게 뭐냐고요? 네, 바로 클래식을 재밌는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로 듣는다는 말이 생소하시죠? 네, 그럼 남다른 클래식 감상 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네, 클래식 최고 대가인 베토벤은 네, 클래식에서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는지 그의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클래식에는 감정이 들어있고 작곡가는 이 감정을 청중이 느낄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들며 청중도 이 감정을 느껴야만 음악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네, 베토벤의 솔직한 말에 의하면 네, 클래식은 감정이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클래식 감상에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작곡가가 작품에서 감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만 알면 클래식을 이해하는 건 의외로 쉽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영국의 현대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도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예술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클래식도 음악을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안다면 클래식도 자신 있게 감상할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클래식을 들어도 그 속의 감정 이야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지루하고 계속 하품만 났던 겁니다. 네, 클래식과 비슷한 대중음악은 누구나 쉽게 듣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전달하는 선율마다 가사가 붙어 있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에 클래식의 주요 선율마다 이미지가 그려지는 설명이 붙어 있는 클래식 책이 있다면 네, 듣는 순간 클래식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죠.

네, 클래식의 주요 선율을 뽑아서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는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뉴욕 필하모니의 지휘자였던 벤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에서 또 금난세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이처럼 클래식 속의 선율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와 함께 클래식을 감상하는 방법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감상법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도 몰랐던 클래식 속의 숨은 이야기를 주요 선율과 함께 속속 끄집어내어 읽는 순간, 클래식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전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56번째는 오브의 불빛이 아련한 동네 레탄입니다. 레탄 고진에서는 물가의 여울에서 고풍스러운 건축 문화와 생선 중심의 음식 문화, 순박한 민속 문화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채식 문화재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거강의 서쪽의 산 기슭에 위치한 레탄은 천여 년 전에 당조 때 동네가 형성되어 당조의 석각과 송조의 옛 동네, 청조의 옛 건물을 지금도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레탄은 상레탄과 하레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강의 부두와 연결된 거강 기슭의 하레탄은 청석을 깔아 만든 옛거리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반들반들한 청석이 움푹 패어 부드러운 빛을 냅니다. 세월의 풍상이 예뻐이는 거리는 고요하고 양편에는 목조 건물로 된 가옥들이 소박하게 줄지어 있습니다. 지붕에는 현지에서 나는 작은 청기와를 얹었고 길게 뻗어나온 처마와 흑갈색의 문, 하얀 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하레탄보다 훨씬 큰 상레탄에 건물과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레탄의 위쪽에 위치한 상레탄의 건물은 높은 담을 가지고 웅장함을 자랑해 마치 거대한 룡이 산허리에 둥지를 튼 것 같습니다. 형제처럼 상하 지척에 나란히 위치한 하레탄과 상레탄은 하나는 낮은 곳에 부드럽게 위치하고 하나는 높은 곳에서 강인함을 보여주면서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1862년에 세워진 내탄 옹성은 길이 40m, 지름 30m에 달하는 반달 모양입니다. 성문 8개를 둔 이 성은 현재 존경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군사방어적 보루식 건물입니다. 산발을 따라 뻗었던 긴 성은 오늘날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아직도 웅장하게 솟은 성문과 사이사이로 반만 남은 성터에서는 오전날의 찬란함과 전란의 불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00년 전에 세운 무대 건물인 문창공희루는 내탄 고건물의 대표입니다. 사면이 막혀있는 4번씩 건물인 희루는 엄밀한 구도와 정교한 조각을 자랑합니다. 거강 기슭에 위치한 원인으로 내탄에는 예로부터 상인들이 모여들어 시장이 흥성했으며 따라서 1000년 전에 성조 때 벌써 절 이불사가 지어져 오늘까지 향불이 이어집니다. 풍수가 좋은 이불사에는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신종 마의 석각 군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보존된 불단은 42개이고 불상은 1700여점에 달하는데 이불사 하전 건물의 삼면 절벽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마의 석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5m 높이의 석가모니 불상입니다. 몸에 가사를 입은 이 불상은 왼손으로는 무릎으로 잡고 오른손은 불법을 보여주며 두 발은 자연스럽게 포개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또한 역학 원리를 충분히 활용해 머리 부분과 어깨가 바위와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드팀이 없어 어깨는 끄덕도 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커다란 머리를 받치게 하고 있습니다. 산정에 위치한 이불사 상전은 규모가 웅장한 4번씩 건물입니다. 중심 선장에 산문과 옥황전, 대웅보전, 관음전이 양쪽에 창고와 선방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7m 높이의 산문은 전부 돌로 되어 있고 100여 개의 동물과 인물 조각이 생동함과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건물은 모두 파손되고 대웅보전의 높은 기둥 4개만 남아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통째로 조각해 세운 13m 높이의 기둥은 경외감을 일으킬 정도로 장관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이불사에서 하룻밤 정도 숙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둠의 장막이 내리면 고요한 강물에 은비늘을 반짝이고 둥근 달이 떠올라 강물에 빗깁니다. 이때 이불사 앞에 전망대에 올라서면 은빛파도 반짝이는 강물에 빗긴 고요한 달빛이 시흥을 불러일으킵니다. 내탄의 서쪽에는 1983년에 인공으로 조성한 호수 쌍룡호가 있습니다. 넓은 호수에 맑은 물이 찰랑이고 그 품속에 섬 4개와 반도 147개, 만 100여 개를 품고 있어 수려한 경치를 자랑합니다. 네, 이 밖에 내탄에서는 고진객잔이라는 이름의 료관을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관의 4층 베란다에서 서면 내탄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들어 동쪽으로는 푸른 기와의 건물 건너로 거강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금빛의 석양 아래 고요한 시골 경관이 펼쳐져 그림입니다. 네, 종경시 합천시에 위치한 내탄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종경 내대원패 열차역 버스 터미널 종경열차역에서 합천행 버스를 이용해 합천에 이른 다음 내천행 버스를 바꿔 타면 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룸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남은 시간 안녕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 내가 떨리는 것 같아.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로 님 떠난 자리엔을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하얀 딸이 말없이 창문에 비켜들 때면 눈물로 갈라진 당신이 그리워요. 남편을 섬기느라 애간장을 얼마나 태웠고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님 떠난 자리엔 그리움만 여울 치네. 나 홀로 주방에 들어설 때면 밥 짓다 쓰러진 당신이 떠오르오. 흘러간 세월이 청춘을 색바라지고 때이른 소리가 머리에 내렸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그리움만 사무치네.

0: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 님 떠난 자리엔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흥룡강성이 중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 기반을 잘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성의 외부 송전 누적 전력 거래량은 191억 4,100만 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전력 거래량은 131억 4,600만 킬로와트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에너지가 대규모로 개통에 연계될 때 가장 큰 난제는 전력 정체 현상입니다. 지지할 신에너지 송변전 공사 현장에서는 거공 작업 인력들이 정밀한 선로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로는 296기의 철탑 사이에 174곳의 횡단 지점이 분포돼 시공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송전 선로가 외부 송전의 고속도로라면 우뚝 세워진 신에너지 집전소는 이 시스템의 중계 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송전 통로가 개통된 뒤에는 흥룡강 녹색 전력을 전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흥룡강 전력거래센터에서 거래원들은 매일 수십 통의 선간 조정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당량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거래는 맞춤형 모델로 세분화됐습니다. 복근성 대외무역기업들이 녹색 전력 인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어지는 선간 녹색 전력 인증 제도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북경시장의 녹색 전력 수요가 높은 점에 맞춰 흥룡강의 야간 풍력과 영하의 주간 태양광을 묶어 상호 보완한 뒤 북경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여러 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기 외송 계획도 개별 맞춤형으로 협의 중으로 흥룡강 녹색 전력의 영향권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성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 중 신에너지 비중은 96.59%에 달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이 그룹이 일괄 공급한 국투주산 2기 745MW급 가스발전 프로젝트 2호 발전기가 168시간 시운전을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아시아 단기 최대 용량 가스발전소 첫 번째 기계가 만부하 발전에 돌입했음을 알렸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절강성 14차 5기능 계획의 중점 에너지 공정으로서 프로젝트 가동 후 연간 최대 발전량이 50억 5,400만 킬로와트시에 달하고 탄소 배출 강도는 동일 용량 등급 석탄 화력 발전기의 40%에 불과하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49만 톤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강성 전력망의 피크 조절 능력과 전력 공급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이중탄소 목표 실현과 지역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할빈 전기그룹 증기터빈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맞춤형으로 3중 압력, 재가열, 3중 실리더 2열 배기 반동 응축식 증기터빈을 제작했고 할빈 전기그룹 전동기 회사는 아시아 최대 용량의 단축 수소 냉각 터빈 발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얼음 도시의 미식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얼음 도시의 맛찾기 미식 지도 러시아어 버전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얼음 도시의 맛찾기 미식 지도 미니 프로그램은 중국어 러시아어 원클릭 전환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측 하단 버튼을 한 번 누르기만 하면 가게 소개, 메뉴 이름, 주소 상세 정보가 전부 러시아어로 표시되고 내비게이션 경로까지 러시아어로 안내돼 러시아 관광객들이 할빈에서 편리하게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황금가을 우리 성은 특색 수산물 풍년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수역 기반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싱싱한 생선, 새우, 게가 출하되며 양식업자들은 짭짤한 수입에 웃음집이 흔들거립니다. 이른 아침 어로 작업을 마친 어선 내척이 만선으로 돌아옵니다. 허수가에는 화물 트럭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가 생선을 옮겨 싣고 산소를 넣으며 빠른 시간 내에 최상급 랭수어가 전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입니다. 허수에서 싱싱한 생선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논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감옥사시 오기진의 다림 민물개 양식기지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던져 개를 건져 올리며 하루의 수확이 시작된 것입니다. 3년간의 모색을 거쳐 현재 이 기지는 월동계의 생존률을 20%에서 70%로 끌어올렸습니다. 수확과 동시에 내년 5월 출하 예정으로 개 지어 천근을 투입할 준비로 바쁩니다. 수면에는 든실한 개가 우글거리고 논두렁 사이로는 민물 가재가 싱싱합니다. 현재 현지 양식업자들은 집중 어로 작업에 한창입니다. 가을철 수확이라는 시기적 우위를 바탕으로 쌍성 민물 가게는 남방 민물 가재 출하 성수기를 피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의 공백기를 메우고 있습니다. 9월 13일 오전 할빈시 조선민족예술

출판에서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 출간 기념 및 흥룡강 조선족 문학 창작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흥룡강성 작가협회 민족문학위원회와 할빈시 조선민족예술관 송화강 잡지사에서 공동 주최하고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 분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 흥룡강 신문사 박영만 책임자, 흥룡강 조선어 방송국 김호 책임자, 전임 흥룡강 신문사 한광천 사장, 전임 할빈시 민족종교사무국 최숙진 부국장, 흥룡강성 작가협회 민족문학위원회 리홍교 부회장과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 분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 분회 리인선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리춘실 할빈시 조선민족예술관 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리홍교 부회장의 기소연설, 한광천 평론가의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한 평론이 있었습니다.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은 단편 소설 6편, 중편 소설 3편, 총 25만 5천자에 달하는데 그중 중편 소설 창백한 푸른 점은 제43회 연변문학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광천 평론가는 갇힌 존재들의 목소리, 리다설 중편 소설의 정체성과 가능성이란 제목의 평론글에서 세 편의 중편 소설 생강나무꽃, 창백한 푸른 점, 민들레 고래는 휘파람 새가 산다는 각각 중년의 여성, 돌봄을 수행하는 막내딸, 농촌으로 내려간 대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연령대와 처지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갇힌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에 갇히고 가족의 의무에 갇히고 지역의 결핍에 갇힌 인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리다설은 기억의 재구성과 상징적 이미지의 반복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그려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론글은 먼저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세 작품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어떻게 서로 다른 서사 전략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세 작품을 하나의 연작으로 간주했을 때 드러나는 통합적 주제와 표현기법, 그리고 소설사적 의의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습니다. 평론글은 소설은 조선족 여성 문학의 목소리가 지닌 독특한 유치성을 드러내고 트라우마와 회복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며 독자에게 주는 정서적 파장은 높은 밀도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면서도 때로는 서사가 지나치게 사건 중심으로 진행돼 인물의 내면적 종합성이 약화되기도 한다고 리다설 소설의 서사 전략과 문학적 이의 내지 부족점도 집어냈습니다. 이어 진행된 문학창작 세미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북방조선족 문단에서 간만에 나온 소설집 출판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감수를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고남 21번째 시간입니다. 조용한 류신의 뜨락. 류수영의 어머니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림도정은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0: 선생님, 큰일 났어요.
1: 아이고, 수영아. 소식을 알아보라 했더니 왜 이렇게 허둥거리냐, 어? 무슨 일 생겼어?
0: 저 선생이 잡혀갔어요.
1: 뭐?
2: 수영아, 너 자세히 말해봐. 조 선생님이 어떻게 잡혀갔어?
0: 밤중에 보위단 놈 몇십 명이 학교를 둘러쌌댔어요. 조 선생님은 피하지도 않고 학교에서 뭘 하고 있다가 잡혀갔대요.
2: 잡혀간 학생들은 없어?
0: 있어요. 리국화 5학장이 잡혀갔어요. 우리가 학교 가니까 교장 선생님과 어 선생님이 어제 총환하러 갔던 학생들을 현당부의 강당으로 몰고 갔어요.
2: 수영아, 울지 마라. 조 선생님은 잡혀갔지만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래, 다른 소식은 없어?
0: 없어요. 선생님, 그놈들이 막 선생님을 잡겠다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2: 걱정하지 마라, 수영아. 너 이제 피득서, 류구경, 조효광, 원광조 그리고 리저머한테 가서 오늘 밤 마을 어구의 갈바농댕이 곁에 모이게 해주렴.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어.
0: 네.
3: 그날 오후 림도정이 학생들을 만나러 갈 차비를 하고 있는데 류수영의 집에 웬 나이 있는 여인이 찾아왔다.
4: 계시오?
5: 네, 있어요. 얼른 오세요. 김 선생, 손님이 찾아왔어요. 나와봐요.
4: 여기 피해 있는 신세라 낯선 손님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5: 괜찮아요. 저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와봐요.
4: 그러죠.
3: 류수영의 어머니는 로파를 반갑게 안으로 안내해서 림도정과 마주 앉히고는 급한 일이 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다.
6: 처녀동무, 꽃신을 안 사겠어? 여기 뭐 꽃신이 많소. 무늬도 맵시 있고 곱다네.
4: 아니요, 전 꽃신을 신지 않아요.
6: 젊은 처녀들은 꽃신을 신어야 보기 좋은데. 처녀는 정말 예쁘게 생겼구려. 내게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4: 할머니는 이 마을에 살아요? 자식이 없어요?
6: 우리 집 바깥 양반은 일찍 돌아가고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얼마 전 놈들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4: 할머니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럼 혼자 사세요?
6: 그래, 난 친아들은 희생됐지만 양아들 양딸은 많아. 이렇게 꽃신 바구니를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 굶어 죽진 않아.
4: 네.
6: 저 처녀, 내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지?
4: 네.
6: 처녀는 본시 어디 사람이요? 류수영이 집엔 어떻게 돼서 왔어?
4: 할머니, 전 마실 왔어요.
6: 근처 학교에서 글을 가르치오?
4: 네, 교원 어릇을 하고 있어요. 전 류수영의 선생인데 이댁 아주머니한테 벌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자꾸 붙잡는 통에 이러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혹시 편지라도 부탁할 게 있나요?
6: 아니, 사실은 내 좀 물어볼 사람이 있어 그러. 처녀동무, 혹시 강화라고 아시오?
4: 강화? 압니다. 할머니도 강화를 아십니까?
6: 강화가 고모 얘기를 하지 않았소?
4: 그럼 할머니가 강화동무가 말하던 고모님이란 말이군요. 고모님.
6: 그래, 처녀동무가 림도정이지요.
4: 네.
6: 난 진작 처녀동무와 연락을 가지려 했는데 한동안 우리 구의 정세가 유급해서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 이제야 찾아왔어.
4: 고모님, 강화동무와 함께 싸우는 동지라고 하니 더 반가워요. 아들은
2: 어떻게 희생되었어요?
6: 내겐 어엿한 아들이 있었소. 리광영이라고. 비밀리에 우리 고장 추수 폭동을 지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이 생기면 선참 나서서 도와주곤 했지. 그런데 얼마 전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강화가 나한테 소식을 알려주었지. 그리고 그 길로 처녀동물을 찾아가 작별을 한 것 같구만.
2: 그렇다면 강화동무가 그날 갑자기 떠나게 된 게 그 일 때문이었군요. 고모님,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어요.
6: 혁명을 위해 희생됐으니 어미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 슬픔 대신 더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아들 대신 살아가는 이유요.
2: 고모님, 상심하지 마세요. 고모님은 외아들을 잃으셨지만 더 많은 훌륭한 아들, 딸을 키워내고 계시잖아요. 이제부터 저도 딸처럼 생각해주세요.
6: 그래, 그렇게 하지. 내 딸이라 생각하고. 자, 지금의 정세부터 분석해보자. 지금 놈들이 살판치니 넌 꼭 어디로 가서 잘 숨어 있어야 돼.
2: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학생들도 있는데요.
6: 혁명이 있어서는 고집만 가지고는 안 돼. 혁명에는 진공과 퇴각이 있고 유생 경향도 보존해야 돼.
2: 고모님, 전 갈 데가 없습니다.
6: 전 갈 데가 없다면 나하고 가자.
2: 고모님은 어디 살아요?
6: 우리 집은 여기서 20리쯤 떨어져 있어. 난 낮에는 지수나 부자집에 드나들면서 일도 해주고 지수 옆에 애들한테 이렇게 물건도 팔지.
2: 네.
6: 그리고 밤이 되면 혁명을 위한 사업을 한다.
2: 고모님은 참 의로운 분이시군요.
6: 이틀 후에 내 다시 올 거야. 마을 처녀로 가정하고 나랑 함께 우리 집에 가자.
3: 그리하여 림도정은 리광영의 어머니를 따라 밤길을 걸어 20리 밖에 외딴 오막살이 집에 이르렀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텅 빈 방안이 안겨왔다. 헤어진 사짜리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큰 베개 하나가 구들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6: 너 이렇게 가난한 데를 처음 와보지? 알 수 없구나. 개짝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다 팔아버렸단다. 불편한 대로 지내야겠어.
2: 고모님, 전 괜찮아요.
6: 오늘 낮에 지수 집에 가서 김을 맸더니 고단하구나. 오늘은 늦었으니 일단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 우리 다시 어떻게 살아갈지 토의해보자꾸나.
2: 네, 고모님.
3: 그날 밤 림도정은 하나밖에 없는 이불을 고모님과 함께 덮고 누웠지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온밤 잠에 들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기 바쁘게 림도정은 마실 물과 세숫물을 끓여놓고 다정한 목소리로 고모님을 불렀다.
2: 고모님, 편히 주무셨어요? 여기 물 끓여놨으니 일어나서 마셔요. 세숫물도 덮여놨어요.
6: 아유, 내 덕분에 이 늙은 것이 허강을 해보는구나.

0: 얘야, 내 너를 지수 집 가정교사로 소개했는데 어떠냐?
1: 네? 지수 집에 가서 글을 가르쳐라고요?
0: 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데 나빠?
1: 난 그런 데는 가지 않겠어요.
0: 너더러 거기 가서 호강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사업을 하라는 거야.
1: 네.
0: 그 지수는 이 근방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집에 손자 손녀가 있어. 가정교사를 구한다기에 내가 네 생각이 나서 제껏 소개했어. 이건 좋은 기회야.
1: 거기 가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난 지수놈들 시중꾼 노릇은 하기 싫어요.
0: 아휴, 그러지 말고 좀 이따 나랑 같이 떠나자. 내가 중간쯤까지 데려다주면 왕질의 선생님 마중와서 너를 그 집으로 데려갈 게다. 너는 전진에서 왔고 고급 중학을 졸업했다고 하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왕질의 선생이 알려줄 게다. 자, 이제 떠나자꾸나.
1: 네.
2: 림도정은 고모의 다정하고도 굳센 어조에서 그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는 두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고모와 같이 일어섰다. 시별이를 걸어 왕질의 선생을 만난 림도정은 고모와 헤어지고 왕선생을 따라 걸었다. 왕선생은 30세 남짓한 나이에 팔자 수염을 기른 과묵한 사람이었다. 묵묵히 앞장서서 이시별이 길을 걷던 왕선생은 지주집 마을에 거의 이르렀을 때 비로소 림도정의 곁에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3: 지수집에 거의 다 왔어. 이제부터 이름을 고치어 장수란이라고.
1: 장수란이요?
3: 얼쏘. 그리고 정연학교의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누가 물어보면 나의 사촌동생 리진의 동창이라고 하시오.
1: 왕선생님, 왜서 농촌으로 왔나고 물으면 뭐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3: 수란이 생각은 어떻소?
1: 졸업은 했으나 천진에서 일자리를 못 얻어 천에 계신 고모님 댁에 왔다고 하면 어떨까요?
3: 그렇게 하시오. 미리 말해두지만 지수 송귀당은 맞서기 수월한데 그 아들 송국빈은 대학 졸업생이라 감당하기 힘든 적수요. 조심해야 하오.
1: 그래요?
3: 너무 두려워할 건 없어. 나하고 고모가 자주 와볼 거요. 먼저 그 집과의 관계를 잘 가져 학생이나 집 식구들이 모두 동물을 믿고 따르게 하시오. 그 다음 틈을 봐서 그 집 머슴들과의 사업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잘 단련하시오.
1: 네, 알겠습니다.
3: 그리고 다른 문제는 후에 말합시다. 그 집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잘 위장하시오.
2: 림도정이 왕지래의 부탁을 가슴에 새기는 사이 어느새 높고 큰 집채가 눈앞에 나타났다. 림도정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왕지래와 함께 소슬대문을 들어섰다. 36살 돼 보이는 뚱뚱한 사나이가 나오며 그들을 맞아주었다.
4: 왕선생, 오셨소?
3: 네, 송선생. 제가 소개한 장선생을 데려왔습니다. 장선생, 이분은 20도련님 송국빈 선생이요.
1: 안녕하세요. 장수란입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기대만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 그 왕선생이 소개한 사람이라면 난 믿어요. 우리 두 아이는 할아버지가 너무 귀하는 나머지 학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를 찾았는데 온 가족이 매우 좋아합니다.
3: 송선생, 이 장선생은 너무 얌전하고 경험도 적으니 잘 보살펴주시오.
4: 네, 물론 그래야죠.
2: 림도정이 송지준의 아들 송욱빈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11살쯤 돼 보이는 여자애와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뛰어들어오고 그 뒤로 여위고 창백한 여인 한 명이 따라 들어섰다.
5: 오, 여자가 왔네? 난 여자가 가르치는 거 싫어.
6: 나도 싫어, 엄마. 우리 절간에 광대노름 구경하자.
4: 얘들아, 선생님한테 무슨 버릇이야? 아이고, 장선생, 앞으로 속 많이 태우게 됐습니다. 여보, 왕선생이 소개한 선생님이요.
7: 장선생, 수고 많겠네요. 아이들이 아직 자꾸 철이 없어요.
8: 애들 이름이 뭐죠?
7: 사내엔 성문대, 계집엔 성소서라고 해요.

0: 좋은 이름이군요. 얘들아, 너희들 옛말 좋아해?
1: 네, 좋아해요. 옛말 할 줄 알아요?
2: 옛말 할 줄 아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야.
3: 장서재, 참 좋습니다. 이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그 장서재 방은 치워놨어?
0: 네, 장선생 들어가 쉬시죠.
1: 옛말 들을 거야, 옛말.
0: 장선생은 이제 날마다 우리 집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텐데 옛말 들을 날이 많고도 많아. 지금은 짐부터 정리해야지.
3: 그 우리 아버지는 며칠째 몸이 불편하시니 나중에 뵙는 게 좋겠어.
0: 네, 그렇게 할게요.
4: 이번이 장선생인가?
3: 아니,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데 왜 나오셨어요?
4: 우리 귀한 애들 가르칠 선생이 왔다는데 당연히 나와 봐야지. 장선생, 수고하시겠소다.
0: 장수란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4: 그래요. 욱빈아,
3: 네.
4: 빨리 밀을 거둬드려야겠다. 그리고 석현 왕로증의 사무밭도 우리가 다 넘겨받았으니 때를 와서 머슴들을 시켜 거둬들이거라. 그리고 송문강의 이모짜리도 우리 것이 됐다. 안팎의 일들이 허다히 쌓였는데 너도 좀 간참해야지.
3: 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이것저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바깥일에 눈코뜰 수 없습니다. 집에 일은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4: 나 조상이 물려준 이 가산이 가장 쉽게 모인 건줄 아냐. 아무래도 네가 내 돈을 다 말아먹고 말겠다. 문대이 녀석, 너도 애비 닮아서 마찬가지다. 선생한테 붙어서 공부를 잘해. 한 달에 10원 먹이고 재우고 하는 선생을 정했으니 네 놈들까지 이 할애비의 목을 졸라매는구나. 그럼 정선생, 이젠 식구들 얼굴을 다 보았으니 안착하고 그를 잘 가르치시오.
0: 네, 걱정 마세요. 고모님께도 안심하라고 전해주세요.
5: 조금은 요란스러운 첫인사를 마친 림도정은 지조 성기당의 집에서 불안한 하룻밤을 보냈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고남 22번째 시간입니다. 조금은 요란스러운 첫인사를 마친 림도정은 지조 성기당의 집에서 불안한 하룻밤을 보냈다. 시간이 가면서 림도정은 옛말을 해주는 것으로 아이들의 환심을

0: 샀고 송우빈에 대한 인상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는 땅보다는 학술 연구에 더 마음이 있는 젊은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맞은편 방에 살고 있는 진어멈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 이상했다. 림도정은 진어멈에게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마음먹었다.
1: 진어멈, 있어요?
2: 장 선생, 아, 얼른 오시오. 이 방엔 어쩌다?
1: 진어멈, 요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어서 왔어요. 아,
2: 내게 뭐 물을 것이 있다고? 근데 무슨 일인데요?
1: 진어멈, 왜 날 그토록 생각해 주셔요? 내가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는 것 같던데. 내가 어린애처럼 장난칠까 봐 그러세요? 아니면 어느 나으리가 시킵디까?
2: 그게 시키긴 누가 시키겠소. 전혀 혼자 와서 얼마나 외롭겠나 해서 좀 측은하기도 하고.
1: 아, 그래요? 진어멈 댁에는 누가 있나요? 본래 이 마을에 사셨습니까?
2: 나 말이요? 난 집이 없수다. 이 송씨 집이 우리 집인걸요.
1: 그럼 가족들은요?
2: 령감은 정년 탄광에서 단을 지다가 깔려 죽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었고 딸에는 시집을 갔는데 딴 섬으로 이사를 가서 몇 해째 텅 기별이 없다오.
1: 진어멈도 참 기구하구만요.
0: 이 대화가 있은 후로 진어멈은 림도정을 뒤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도정의 생활을 도와주려 애썼다. 송우빈 여편네의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도정이는 낮이면 뒷마당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이 끝나면 애들을 데리고 거닐기도 했다. 어느 하루 림도정이 문대를 데리고 거닐다가 뒤뜰락과 이어진 웬 마당으로 들어섰다.
3: 선생님, 여긴 재미없어요. 가요.
1: 여기 무슨 창고 같은데. 널찍하니 좋구나.
3: 예, 여긴 우리 집에서 곡초를 드는 헛간이에요.
1: 아, 그래. 저기 풀을 썰고 있는 늙은이는 누구야?
3: 머슴이에요. 정바보.
1: 정바보?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
3: 뭐, 바보인데 어떻게 이름 있어요?
0: 그들이 얘기를 주고받는 소리에 정바보라는 머슴이 고개를 들었다. 림도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에 림도정은 몸을 흠칫 떨었다. 이틀 후 저녁 무렵 림도정은 우물가를 지나다가 드레박 탈개를 비틀며 물을 깃고 있는 정바보를 만났다.
1: 저기 정...
4: 당신은 장씨가 아니라 림씨지요?
1: 아니, 우리 혹시 어디서 만났던가요?
4: 당신 같은 사람은 날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난 똑똑히 알지요. 아가씨, 혹시 지금도 혜인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오?
1: 혜인이...
5: 아버지,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난 시집을 안 가겠어요. 거긴 구렁텅이나 마찬가지예요. 전 그 집에 가도 굶어 죽지 않으면 맞아 죽을 거예요.
4: 하지, 내가 시집을 안 가면 우리 세 식구가

0: 다 같이 굶어죽는다. 우리가 지은 신약은 몽땅 주인에게 바치고 우리는 나물이며 풀뿌리만 먹고 살았는데 여성은 그것조차 먹을 게 없구나.
1: 12살이면 다 큰 개야. 헤일리, 가거라. 갔다가 봄에 나뭇잎이 나고 들판에 풀도 터질 때면 돌아오너라.
2: 귀전에 혜인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듯하며 림도정은 비로소 오래전의 친구 혜인이를 떠올렸다. 혜인이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시 림도정의 아버지인 지주 림백당의 소작인이었다. 정바보의 이름도 생각났다. 든든하고 무던한 남자인 그의 이름은 정덕구. 그 아내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여인이었다. 소작살이를 했으나 량식 한알도 구하기 어려웠던 정덕구는 딸 혜인이를 어린 나이에 시집 보냈고 그 후로 몇 년간 림도정은 그 집 식구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송지준의 집에서 다시 정덕구를 만난 것이었다. 며칠 후 기다리던 고모가 림도정을 찾아왔다. 이날 밤 림도정은 고모와 항구들에 누워 장밤 이야기를 나눴다.
3: 얘야, 이 집 사람들이 다 너를 잘 따르고 있느냐?
4: 애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직 성욱빈의 색시와 성규당이 파악이 없어요.
3: 왜 그럴까?
4: 성욱빈의 색시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첫날은 날 버는 눈빛이 아예 날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3: 알겠다. 네가 이렇게 예쁘니까 의심할 수밖에. 이 다음엔 그 색시를 자주 찾아가 올리면서 내게도 애인이 있다고 말하거라. 그런 마음을 놓을 게다.
4: 고모님은 역시 지혜로우셔요.
3: 그런데 그 성늙은이는 왜 널 달가워하지 않을까?
4: 그 성지주는 돈에 미친 사람 같아요. 내게 한 달에 10원씩 주고 있으니 가슴 아플 게 뻔하죠. 손자들은 공부시켜야겠지. 마을 학교는 눈에 차지 않지. 나를 청해놓고는 돈이 아깝지. 그래서 미워하겠죠.
3: 그럼 얘야, 이렇게 하자. 내가 한 달에 2원씩 덜 받겠다고 하려무나.
4: 고모님, 정말 묘한 수예요. 이제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3: 얘야, 너더러 여기 있으라는 건 꼭 소용이 있기 때문이야. 농민들은 지주의 악박으로 살기가 어렵단다. 며칠 있다가 밀거지 투쟁을 벌일 것이다. 성기당 성욱빈은 현의 간부들과 레왕이 있는데 너는 그놈들의 형편을 잘 알아내야 해. 그들의 의심을 사서도 안 되니 절대 수월한 일이 아니다.
4: 고모님 말씀은 잘 알겠으나 전 암만 해도 못 해낼 것 같아요.
3: 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
4: 아니, 정덕구, 얼마 전 정덕구를 만났어요. 어렸을 적 우리 아버지네 집 소작을 짓던 사람인데 내 진짜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3: 그 사람이 널 미워하느냐?
4: 네, 절 대할 때마다 눈빛이 무섭고 무슨 말인가 터질 것 같아요.
3: 그럼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4: 그야, 우리 부모가 그를 착취했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3: 그야 그렇지만 정덕구 입장에서야 너는 어디까지나 지수집 아가씨가 아니겠느냐.
4: 그럼 정덕구도 절 지주계급의 아가씨로 볼까요?
3: 그건 그렇지 않아.

0: 우리 덕한은 늘 나한테 맡기면서 혁명의 편에 넘어온 사람이라고 평가했어. 나도 너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어. 정덕구가 널 미워하는 건 나무랄 수 없지만 넌 그냥 지수계급 아가씨로만 있어서는 안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1: 네, 거머님.
2: 그날 밤 림도정은 또 한 차례의 심각한 사상투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계급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0: 이튿날 아침.
1: 고모님, 벌써 가시려고요?
0: 그래, 하룻밤 묵었으니 이제 가야겠구나. 오래 있으면 송지수 놈이 의심을 할 게 아니냐. 너 내 말을 명심하고 이 집에서 쟁취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 혁명의 편으로 쟁취해야 한다.
1: 네, 알겠어요. 명심할게요. 그런데 고모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연락을 가실까요?
0: 너 험한 눈을 알지?
1: 네, 알아요. 그 눈썹이 시꺼멓고 눈이 큰 마차머리꾼 말이죠.
0: 앞으로 그 사람을 찾아 연락을 가지고 그 사람 말대로 해라. 그러나 두 사람 관계가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네.
0: 그리고 정덕구, 진어몸 두 사람을 어떡하나 설복시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1: 네, 고모님.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0: 그래.

0: 그날 저녁 진호몸이 일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그를 지켜보던 림도정이 바로 따라가 한담을 시작했다.
1: 아주머니,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늦어야 주무시니 피곤하시겠어요.
2: 아휴, 장선생도 요즘 고단하겠구만. 은대 엄마는 워낙 잘 사는 집 아씨여서 눈만 뜨면 머리를 빗겨달라, 세수물을 떠오라, 이걸 기워라. 일이 끝이 없구려.
1: 그래도 문대 엄마는 아주머니한테 잘하는 것 같던데요.
2: 아휴, 그 색시는 좋을 때면 제 옷까지도 나한테 던져주곤 하는데 한번 속이 뒤틀리면, 아휴, 우리 령감과 애가 살아있으면 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1: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2: 내 아들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그엔 넓적하게 잘생겼고 집에서 제 누이 동생도 잘 보았지. 나와 영감은 모순으로 늘 나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정말 어른같이 집 일을 했다오.
1: 네.
2: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데 배가 고파 밥을 지우려고 글쎄 10살 난 아이가 혼자 물을 길러 갔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그만 온물에 빠지고 말았다네.
1: 아주머니, 너무 상심 마세요.
2: 장선생, 우리 무슨 연분일까? 난 장선생을 보자 내 속을 털어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 이 집에서 산 지 10년이 되지만 이 일을 집주인 앞에선 한 번도 외우진 않았다오.
1: 아주머니, 사실 저도 계모선에서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0: 단발 옷밖에 없어서 몸에 이 가득 실거렸고 머리채에 석회가 둥지를 틀었고요. 두 손은 퉁퉁 붓고 두 발은 얼어서 신도 못 신었어요.
1: 아이고, 아니 어쩌다 그런 고생을. 아휴, 난 가난했지만 자식들을 그런 고생은 안 시켰소. 아가씨.
0: 네.
1: 아가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 꼭 내 자식같이 느껴지는구만. 이제 딸이라 부르고 싶은데 아가씨 생각은 어떠시오?
0: 저도 어머니 사랑이 무척 그리웠어요. 어머니. 그래 내 딸아,
1: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2: 그날 저녁 서륜만은 지난 일을 얘기하며 눈물을 떨구던 림도정과 진어멈은 마치 어머니와 딸마냥 서로를 꼭 껴안고 다독여 주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아,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노래 이어집니다.

0: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흥정강성이 중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 기반을 잘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성의 외부 송전 누적 전력 거래량은 191억

4,100만 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이종신 에너지 전력 거래량은 131억 4,600만 킬로와트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에너지가 대규모로 개통에 연계될 때 가장 큰 난제는 전력 정체 현상입니다. 지지할 신에너지 송변전 공사 현장에서는 거공 작업 인력들이 정밀한 선로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로는 296기의 철탑 사이에 174곳의 횡단 지점이 분포돼 시공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송전 선로가 외부 송전의 고속도로라면 우뚝 세워진 신에너지 집전소는 이 시스템의 중계 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송전 통로가 개통된 뒤에는 흥룡강 녹색 전력을 전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흥룡강 전력거래센터에서 거래원들은 매일 수십 통의 선간 조정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당량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거래는 맞춤형 모델로 세분화됐습니다. 복근성 대외무역 기업들이 녹색 전력 인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어지는 선간 녹색 전력 인증 제도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북경시장의 녹색 전력 수요가 높은 점에 맞춰 흥룡강의 야간 풍력과 영하의 주간 태양광을 묶어 상호 보완한 뒤 북경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여러 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기 외송 계획도 개별 맞춤형으로 협의 중으로 흥룡강 녹색 전력의 영향권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성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 중 신에너지 비중은 96.59%에 달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이 그룹이 일괄 공급한 국투주산 2기 745MW급 가스발전 프로젝트 2호 발전기가 168시간 시 운전을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아시아 단기 최대 용량 가스발전소 첫 번째 기계가 만부하 발전에 돌입했음을 알렸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절강성 14차 5기능 계획의 중점 에너지 공정으로서 프로젝트 가동 후 연간 최대 발전량이 50억 5,400만 킬로와트시에 달하고 탄소 배출 강도는 동일 용량 등급 석탄 화력 발전기의 40%에 불과하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49만 톤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강성 전력망의 피크 조절 능력과 전력 공급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이중탄소 목표 실현과 지역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할빈 전기그룹 증기터빈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맞춤형으로 3중 압력, 재가열, 3중 실리더 2열 배기 반동 응축식 증기터빈을 제작했고 할빈 전기그룹 전동기 회사는 아시아 최대 용량의 단축 수소냉각 터빈 발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얼음 도시의 미식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얼음 도시의 맛찾기 미식 지도 러시아어 버전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얼음 도시의 맛찾기 미식 지도 미니 프로그램은 중국어 러시아어 원클릭 전환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측 하단 버튼을 한 번 누르기만 하면 가게 소개, 메뉴 이름, 주소 상세 정보가 전부 러시아어로 표시되고 내비게이션 경로까지 러시아어로 안내돼 러시아 관광객들이 할빈에서 편리하게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황금가을 우리성은 특색 수산물 풍년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수역 기반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싱싱한 생선, 새우, 게가 출하되며 양식업자들은 짭짤한 수입에 웃음집이 흔들거립니다. 이른 아침 어로 작업을 마친 어선 내척이 만선으로 돌아옵니다. 허수가에는 화물 트럭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가 생선을 옮겨 싣고 산소를 넣으며 빠른 시간 내에 최상급 랭수어가 전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입니다. 허수에서 싱싱한 생선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논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감옥사시 오기진의 다림 민물개 양식기지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던져 개를 건져올리며 하루의 수확이 시작된 것입니다. 3년간의 모색을 거쳐 현재 이 기지는 월동개의 생존률을 20%에서 70%로 끌어올렸습니다.
수확과 동시에 내년 5월 출하 예정으로 개 지어 천근을 투입할 준비로 바쁩니다. 수면에는 든실한 개가 우글거리고 논두릉 사이로는 민물 가재가 싱싱합니다. 현재 현지 양식업자들은 집중 어로 작업에 한창입니다. 가을철 수확이라는 시기적 우위를 바탕으로 쌍성 민물 가게는 남방 민물 가재 출하 성수기를 피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의 공백기를 메우고 있습니다. 9월 13일 오전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에서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 출간 기념 및 흥룡강 조선족 문학 창작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흥룡강성 작가협회 민족문학위원회와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 송화강 잡지사에서 공동 주최하고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 분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 흥룡강 신문사 박영만 책임자, 흥룡강 조선어 방송국 김호 책임자, 전임 흥룡강 신문사 한광천 사장, 전임 할빈시 민족종교사무국 최숙진 부국장, 흥룡강성 작가협회 민족문학위원회 리홍규 부회장과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분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분회 리인선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리춘실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 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리홍교 부회장의 기소연설, 한광천 평론가의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한 평론이 있었습니다.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은 단편소설 6편, 중편소설 3편, 총 25만 5천자에 달하는데 그중 중편소설 창백한 푸른 점은 제43회 연변문학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광천 평론가는 갇힌 존재들의 목소리, 리다설 중편소설의 정체성과 가능성이란 제목의 평론글에서 세 편의 중편소설 생강나무꽃, 창백한 푸른 점, 민들레 고래는 휘파람 새가 산다는 각각 중년의 여성, 돌봄을 수행하는 막내딸, 농촌으로 내려간 대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연령대와 처지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갇힌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에 갇히고 가족의 의무에 갇히고 지역의 결핍에 갇힌 인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리다설은 기억의 재구성과 상징적 이미지의 반복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그려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론글은 먼저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세 작품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어떻게 서로 다른 서사 전략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세 작품을 하나의 연작으로 간주했을 때 드러나는 통합적 주제와 표현 기법, 그리고 소설사적 의의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습니다. 평론글은 소설은 조선족 여성 문학의 목소리가 지닌 독특한 유치성을 드러내고 트라우마와 회복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며 독자에게 주는 정서적 파장은 높은 밀도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면서도 때로는 서사가 지나치게 사건 중심으로 진행돼 인물의 내면적 종합성이 약화되기도 한다고 리다설 소설의 서사 전략과 문학적 이의 내지 부족점도 집어냈습니다. 이어 진행된 문학 창작 세미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북방 조선족 문단에서 간만에 나온 소설집 출판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감수를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5번째 시간입니다.

0: 양설이 밥을 먹는 사이에 등근이 전화로 류키영에게 양설의 도착 소식을 알렸다. 양설은 속으론 무척 기뻤지만 겉으로는 아닌 보살했다.
1: 그동무한테 전화는 왜 걸어요? 난 주로 그동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2: 그럼 주로 누굴 보러 왔어?
1: 전우들도 많고 상급도 있는데 뭐 그동무만 만나러 왔겠어요?
2: 저번에 암루강가에서 동무가 징징거리고 우는 바람에 큰어머니의 안부를 묻지도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요?
1: 변함없기는 해도 기분이 절약되셨어요.
2: 큰어머니가 왜 기분이 절약됐는데?
1: 정치위원 동지는 우리 어머니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어머니는 팔로군들이 떠난 후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 흥심이 없어해요. 그렇게 많던 팔로군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갔느냐, 왜 편지 한 장도 없어, 이 늙은 걸 잊었단 말이냐 하고 말씀하잖겠어요? 어머니는 특히 정치위원 동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어요.
2: 너? 뭐라고 말씀하셨소?
1: 다른 사람은 글을 읽지 못해 편지를 못 쓴다 해도 주동무까지 편지를 못 쓰겠나? 주동무가 여기 있을 때는 나와 자별하게도 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그 왜 사업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 여쭈지 못했소?
1: 그런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는 더 노여워하셨어요.
2: 좋소. 큰 어머니한테 꼭 편지를 쓰지.

0: 아침 식사를 끝내자 양설은 안절부절 못했다. 주부 같은 분에게 눈짓했다.
1: 저 동무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왔는데 어서 보내기요.
2: 아차, 정말 그렇군. 하마터면 또 과언을 범할 뻔했구만.
3: 어디 두고 봐요. 나도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0: 말을 마친 양설은 벌떡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일령이 있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일령의 병영이 가까워오자 양설은 망설였다.
4: 조선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전사들이 나를 보면 비웃진 않을까?
0: 양설이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5: 양설이!
0: 등군의 전화를 받은 류키영이 벌써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류키영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양설의 손을 덥석 잡았다.
5: 양설이!
4: 그 사이 여유 없군요.
5: 전쟁판에 살이 오를 수 있겠어?
4: 사업이 잘 돼가나요?
5: 뭐, 그저 그렇지 뭐. 탐부에 들려왔겠는데 나에 대한 말을 들은 게 없어?
4: 없는데요. 왜 한숨을 쉬어요?
5: 조선에 와서 첫 싸움에 그만 비판을 받았어.
4: 아니, 무슨 일로 비판을 받았나요?
5: 원래는 련장의 잘못이었으나 정치위원은 나까지 비판해서.
4: 그래서요?
5: 난 사실로 정치위원의 인식을 바로잡아 놓겠어. 그래서 전반 전투에서 난 주공 임무를 맡겨달라고 경계를 요구했어. 이 류형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생각이었어.
4: 그렇게 콧대를 세워서야 되나요? 그래, 이번엔 괜찮게 싸웠겠죠?
5: 아, 그저 대강 저 강계련을 섬멸해서 난 진지에 나가보자마자 적의 약점을 보완해서 작전 방안은 내가 내놓았어. 전투가 시작되어 10여 분 만에 우리 형은 적의 진지를 돌파했어. 그런데 동무의 그 고향 친구가 적의 화력이 세니까 비겁하게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4: 꾀보가 비겁했다고요?
5: 그렇소. 그래서 난 사창으로 유협해서 그를 돌격에 내몰았어. 그때 난 돌격해 올라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4: 꾀보는 언제나 용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5: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남이 뱃속에 들어가 봤으니 알겠어. 양설이, 난 동무와 진작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4: 무슨 일인가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르기만 해요?
5: 그 동무는 왜 집에 갔다 오더니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어?
4: 그 문제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5: 그래, 말해봐.
4: 그땐 확실히 나의 태도가 부드럽지 못했어요. 그래도 동무는 왜 나의 생각을 전혀 해주지 않았는가요?
5: 무슨 생각?
4: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게 되면 어떻게 전선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0: 류키영은 양설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입가에 억지 웃음을 발라붙였다.
5: 그 밖에 다른 원인은 어떤 말이지?
4: 무슨 원인 말인가요?
5: 그 말하자면 그동안 동무는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는가 말이야.
4: 아이 참, 동무는 날 의심하는군요.
0: 양설은 류키영에게 잡힌 손을 획 빼냈다. 그 바람에 류키영은 모숙해졌다.
5: 뭐 별로 이상할 것도 없어. 사람 그 자체는 언제나 이기주의적이요. 이 문제에서는 양보란이 있을 수 없어.
3: 동문 지금 무슨 괴상한 소리를 해요?
5: 괴상한 소리라니. 난 동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의심도 없다면 사랑이란 게 있을 수 있어?
3: 그렇게 말한다면 난 동무의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0: 양설이 자기 말에 화가 나서 앵돌아진 것을 본 류키영은 얼른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눅자쳤다.
5: 아니, 양설이, 이제 그만 됐어. 만나자마자 기분 잡치게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신경이질을 할 게 뭐요? 동무가 나하고 결혼하겠다만 하면 난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을 거요. 동무와 갈라지는 지난 며칠 동안 난...
0: 양설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류키영을 찾아와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5: 양설이, 좀 말해줄 수 없겠어?
3: 뭘 또 말하라고 그래요?
5: 난 동부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싶어.
3: 좋아요. 항미원조에서 승리하는 그 이튿날로 결혼식을 올리자요.
5: 정말요?
3: 동무가 날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5: 알았어.
0: 양설이 손을 내밀자 류키영이 또다시 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다. 양설의 눈길에는 알릴락말락 눈물이 맺혀 있었다.

0: 11월이 접어들자 조선 전선에서는 새로운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지금 곽상이 소속된 타는 덕천 이남의 매령에서 리승만 괴로군 제8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3년은 며칠 동안 영구포 전투를 치렀다. 저가 쌍방은 매령을 점령하기 위해 수차의 전투를 치르던 중 드디어 아군이 장악하였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적들은 또다시 매령 진지로 공격해왔다. 3년이 한창 적들과 싸우려 할 때
1: 네, 3년입니다.
2: 헌부의 명령입니다. 일령 3년은 즉시 최전방 진지에서 철수하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 옛날 동지. 3년은 최전방 진지에서 철수하랍니다.
3: 뭐? 철수?
1: 네, 금방 탐부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아니, 지금 적들이 진지를 탈환하려고 공격해오고 있는데 철수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감독권이야?
1: 긴급 명령입니다.
3: 부대, 철수!
0: 부대는 매령보다 훨씬 낮은 고지로 철수했다. 전사들은 탄부의 철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 볼분 소리를 했다.
4: 여자도모, 며칠 동안 고생해서 겨우 진지를 점령했는데 철수라니요?
5: 그러게요. 매령을 장악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고스란히 내놓으라니 도대체 무슨 판입니까?
3: 잠아마, 철수하려면 철수해야지.
0: 한 옆에서 총을 닦던 왕대발이 느릿하게 말했다.
6: 이럴 땐 누구도 못지않은 게 제일이요.
3: 영문을 알아야 할 게 아니요, 이거.
6: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철수하라면 철수하는 게 전사가 할 일이란 말이요.
1: 근데 왜 며칠 동안 공방전을 벌리면서 겨우 빼앗은 진지를 그렇게 쉽게 내주는가 하는 게 의문스럽지 않소?
6: 공격하는 데는 공격할 만한 가닥이 있고 철수하는 데는 철수할 만한 가닥이 있는 게 아니겠소?
3: 이번하고 애꾼, 조선에 나온 다음 부르튼 소리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또 옛날 버릇을 잠지 못하겠는 모양이지, 어?
6: 아니, 내 말이 왜 부르튼 소리라고 그러? 예를 들어 말하면 매령을 공격할 때는 매령은 전략적 요지다, 회천으로 통하는 요로다, 강계로 통하는 여러다고 그럴만한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것이고, 철수하라고 할 때는 또 그럴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이오.
7: 그럼 동문은 철수하는 이유가 뭔가 같소?
6: 동문 뭐 내 수술이 그렇게 높은 줄 알았소? 거기에 대해서는 련장도 아는 것 같지 않소?
0: 애꾼 왕대발의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의문에 쌓인 곽상은 지금 무리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매령을 점령한 적들은 오후에 계속 아군 진지를 공격해왔다.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반격했다. 그런데 3년은 또다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곽상은 뭔가 지피는 데가 있었다. 그리고 이튿날 적들이 또다시 공격해오자 3년은 소극적으로 응부했다. 적들은 인차 아군 진지를 점령했으나 더 밀고 나오지 않았다.
8: 곽상 동무요?
3: 네, 그렇습니다.
8: 동무는 어떻게 된 판이오?
3: 네? 무슨 말씀입니까?
8: 왜 그렇게 매끄럽지 싸우는가 말이오. 동문의 련의 용맹한 작풍은 어디로 갔소?
3: 아, 우리가 한창 용맹하게 싸우려 할 때 여러 번이나 철수 명령이 내리니 전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8: 오늘 밤으로 진지를 달아나오.
0: 곽상이 대답하기도 전에 탄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0: 열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적들은 계속 공격해왔다. 박성이 조밀한 화력으로 적들을 적치려는데 탄장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1: 박성 농부요?
2: 네.
1: 뭐 도대체 어떻게 파니요?
2: 네?

0: 이미 내주었다. 그렇게 사흘간 후퇴하다가 양쪽에 높고 험한 산들이 솟아있는 곳에 이르렀다. 곽상이 보기에는 매복전을 치르기 아주 훌륭한 지형이었지만 아군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저녁 달이 떠오른 후 탐보 연락병이 곽상을 찾아와서 탐보에서 부른다고 전달했다. 곽상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1: 옳지. 오늘 탐보에 가면 이번 행동의 비밀과 작전 방안을 알 수 있을 거야.
0: 탐보에 도착하니 탄장과 정치위원이 식사를 끝내고 밖에 나와 달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가려던 곽상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2: 자, 주렁부, 동부 생각엔 놈들이 낚시에 걸린 것 같소?
3: 걸리긴 걸렸지만 도업은 더 공격해야 될 것 같소.
2: 공격하되 너무 되게 답세게도 안 될 것 같소.
3: 그야 물론이지.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혼쭐이 났으니까 은근히 겁이 날게요.
2: 목전의 정황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판단이 더없이 정확하다 말이오.
3: 그야 더 이를 데 없지. 이번에 적들의 착각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것이 참 묘함. 난 모조석께서 지구전을 논함이란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2: 그렇소. 적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저 출전하는 채 하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오.
3: 바보들은 할 수 없어. 놈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감히 출전하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후에 와서는 우리가 암록강 수력발전소나 지키겠지 하고 생각했단 말이오.
2: 참 별일이오. 반동들은 죄다 주관주의자들이거든.
3: 이건 그자들의 반동적인 입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오. 첫째, 그놈들은 새로 일떠선 중국인민을 깔보며, 둘째, 그놈들은 우리를 그저 가장 진물이 파손될까봐 겁을 내는 소시민으로 치부하고 있어.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4: 北京时间 8点整.
5: 您现在收听的是 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6: 中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